0: 우리 동네에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 과연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을의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분,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행인님은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으로서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다시 맡으셨잖아요.
1: 네.
2: 그것도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으셨죠?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에서 마을 미디어를 대표해서 공동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이번 지방선거는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후보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김관영 후보가 팽팽하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말고도 조국 혁신당 후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기도 한데,
0: 네.
1: 어떤 면에서는 또 싱거운 부분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그 도의원 후보 선거를 보면, 지금 전주시에 12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10개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어요. 예.
2: 어머, 정말요?
1: 예, 전주 1, 2, 4, 5, 6 선거구, 또 8, 9, 10, 11, 12 선거구, 이렇게 10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만 등록을 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요. 딱두 곳만, 우리 평화동을 포함해서 두 곳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평화동 서학동이 포함된 선거구가 3선거구잖아요.
2: 네.
1: 우리 3선거구에서는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정종복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배정현 후보가 나와서 둘이 경합을 하고 있고요. 전주 7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박형배 후보, 국민의힘 천서영, 무소속 이수진 후보, 이렇게 3명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선거만큼은 좀 싱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3: 네, 그러네요. 아이고, 무투표 당선 천지네요. 투표할 일이 있을까요?
1: 네, 그럼에도 투표는 해야겠죠. 이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의 경우는 기표할 일이 없겠지만, 시의원 후보들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분이 과연 우리 동네에 일을 잘 해주실 분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3: 네. 평화동 서학동, 여기 우리 선거구에서 시연 후보는 어떤 후보들이 나온 건지요?
1: 예, 우리 선거구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세 분, 김정명, 이남숙, 최주만, 이렇게 세 분이 현역 의원들이 다시 나왔고요. 조국혁신당에서 김준현 전 의원이 이번에 시의원 후보로 다시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무소속의 양영환 후보가 있고, 한 사람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나온 김경찬 후보,
2: 아,
1: 그렇게 해서 6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도의원은 후보 2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시의원은 후보 6명 중 4명을 뽑는 거 맞죠?
1: 예, 맞습니다. 6명의 후보가 나와서 4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4명이나 당선되니까 나도 4등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칫 뒤로 밀려서 5등, 6등이 되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그러죠. 그렇죠.
1: 불안해하는 후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 공동대표인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님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선거방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도 듣고 갑니다. 김민기 작자 작곡 내 나라 내 결의.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야기 있는 마을.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 공동대표인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님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선거방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행인님, 지난 그 3월 저희 방송에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준비 소식을 나눌 때만 해도 참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1: 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 또 전북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전북 환경 운동 연합 등 무려 14개의 그 시민 사회 단체가 모였었잖아요.
1: 예.
0: 정말 야심차게 그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좀 어땠는가 궁금하네요.
1: 예, 출발할
0: 예.
1: 때 준비했던 것과 달리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방송이
0: 네.
1: 제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발할 때는 응원이 참 많았죠. 우리 그 조직위원회에서.

0: 지방정부의회 시민사회관의 건강한 견제 구조를 만들자, 또 뭐 시민 눈높이에서 유권자 의지를 발굴하자,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는데요.
1: 네.
0: 또 방송 진행을 준비하면서 방송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자고 크라우드 펀딩도 모금을 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많은 성원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벽은 험했습니다.
2: 현실의 벽이 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0: 네, 일단 선거방송 토론회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주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 6개 선거구를 선정을 해서 이 6개 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들을 모두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당 후보들의 다수가 참석을 거절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1: 참석 거절이라뇨? 유권자 앞에서 자신의 공약을 검증받는 자리인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는 시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요?
0: 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소속 정당 이름만으로도 당선된다. 뭐 이런 자신감 또는 오만함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이
1: 그렇죠.
0: 깔렸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결과를 보면 씁쓸함이 큽니다.
2: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0: 예. 세개 선거구는 참석자가 적어서 반쪽 토론회가 됐고요. 우리 평화동 서학동을 포함한 전주시 다 선거구 여기 그리고 또 다른 선거구까지 세개 선거구는 아예 토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명만 출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명의 후보자만이 출연하는 대담 방송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 이런 데 나와서 자기
2: 네.
1: 공약을 어필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네요.
0: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약을 알리고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동네에서 한 사람 더 만나는 게더 좋지 않나?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정말 쉽지 않네요. 다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그럼 양영환 후보님이 혼자 오신 거죠?
0: 예.
3: 예.
0: 무소속 양영환 후보가 혼자 출연하는 걸로
3: 네.
0: 되니까 이제 패널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지현 처장이 패널로 나와서 질문하고
3: 네.
0: 문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양영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 사실 혼자 대답을 진행한다고 하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몰랐고 당일에야 얘기를 듣고 이렇게 토론이 아닌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 용기 있게 나오셨네요, 그래도. 혼자 나오려면 진짜 부담이 컸을 건데.
2: 그래요.
0: 그렇죠.
2: 그래도 나와서 말 잘하더만요.
0: 아, 들으셨군요.
2: 동네를 위해서 참
0: 네.
2: 일하겠다는 그 뜻이 참 그게 감격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혼자 나왔다는 그 의무가 진짜 존경스럽네요.
0: 예,
2: 영원히
0: 그렇습니다.
2: 후보는 벌써 12년간 시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나왔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줄곧 무소속 후보로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동네 일꾼 스스로 동네 일꾼을 자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양영환 후보 혼자 나와서 대담식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행인님이 방송에 나가서 질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예, 평화동을 대표해서요.
3: 네.
0: 네. 그런데 이번 선거 방송은 우리 평화동 마을 신문도 포함됐지만 전주 지역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여기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이 같이 진행한 것이라서요. 이제 방송 토론이나 방송 대담 진행은 두 사람이 나눠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참여 미디어 연구소 박민 소장 그리고 또한 사람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소장이기도 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최성은 본부장이 각각 나눠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 평화동 마을 신문은 이제 아쉽잖아요.
3: 네. 그러죠.
2: 그렇죠.
0: 대신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정리해서 이 질의를 이제 선거 방송에 반영을 했습니다.
3: 아, 그래서 이번엔 우리 평화동에서는 따로 선거 토론을 안 한 거군요.
0: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주 지역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 또 공동체 예. 라디오 이렇게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네. 선거 방송 기획단을 꾸려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모든 선거 방송을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로 송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우리 평화동 마을신문과 꽃샘 라디오가 선거에 나오던 후보들을 모두 모셔서 이렇게 방송 토론을 하고 지면 중계도 하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해야지 따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없는 상태에서 네, 유튜브를 그렇죠. 통해서 송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로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과 또 이제 선거 준비 기간 이런 걸 다 지켜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포기하고 함께 선거 방송을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2: 대담 양용환 후보 혼자 했는데 어떻을까요?
0: 네. 제가 듣기에는 뭐 많이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표정은 약간 있었지만 또 특유의 뭐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있어서 평소 해오던 대로 민원 해결사라는 자신의 타이틀을 강조하고 나갔고 또 오늘 받은 민원은 오늘 해결한다. 뭐 이렇게 자기 차약도 말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 평화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질문들에 대해서 이게 다 생활 밀착형 현안들이잖아요. 뭐 네. 수영장 건립 문제라든가 네. 뭐 학소지구의 우수 저류 시설 공사 지금 신성공원에 하고 있는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다 뭘 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1: 네. 다른 후보들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홀로 나와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검증받았다니 용기가 참 대단하네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용환 후보도 사실 방송 출연하는 당일에야 네. 혼자 나오게 됐다 이런 그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당황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나온 후보는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밝히고 자신을 알리는데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나온 후보는 오히려 더 유리한 방송이 돼버린.
1: 자기를 예. 더 어필할 수 있으니까. 예.
0: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 네. 왜? 다른 후보들은 초청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1: 거절했으니까요. 예,
0: 거절한 후보들은 기회를 놓친 거고 네.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이 선거 방송에 응하고 출연한 후보자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 방송을 거부한 후보들 또 선거 방송에 임한 후보들 이 후보들을 놓고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고민을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반쪽 이런 그 아쉬운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각자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꾼인지 누구를 선택할지 신중히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네, 우리 신중히 고민합시다.
1: 네.
3: 네,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 기획 의도와 달리 반쪽이 되고 말았지만 선거는 잘 치러야 하겠지요.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면명과 이들의 각오 또 진심을 잘 판단해 주지리라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행인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3: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우리 또 이만 방송을 마칠 시간이 또 다 돼가네요. 네, 오늘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투표는 우리 동네의 미래입니다. 꼭 투표는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곡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칩니다. 1980년 그 대학 가요제 동상곡이라고 해요. 둘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 누가.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 심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입니다. 베토벤이 20대 후반 청각장애와 정신적 분열을 겪으며 자살을 생각했지만 베토벤은 신이 자신을 보다 높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영웅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4번, 크로이츠의 소나타 등 베토벤의 명곡들이 탄생했는데 열정 소나타 역시 베토벤의 창작열이 폭발하던 30대 중반에 작곡되었습니다. 베토벤의 30대 중반은 귀족 브룬스비크 자매를 가르치며 묘한 썸을 타던 시기였는데 격정적인 1악장과 3악장은 요세피네를 염두에 뒀다고 하고 비극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의 2악장은 정숙한 테레제를 생각해서 썼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 작품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베토벤 사후 출판업자가 아파시오나타라는 부제를 붙여 현재까지 그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레의 연주로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백희입니다.
0: 네, 비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비가 좀 그쳤을까요? 어땠어요, 올 때?
1: 제가 올 때는 네. 거의 비가 안 오고 있었습니다만.
0: 그렇군요. 네,
1: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난주 생각하면 너무 뜨거웠던 열기를
0: 네.
1: 이 좀 그늘진 느낌, 비가 좀 식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그래서 좀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올봄도 그 이제 어쨌든 가뭄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 네. 예,
0: 이렇게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면 근데 비 내리면 그 왠지 진짜 센티멘탈해진다 그러잖아요.
1: 아, 있죠, 있죠.
0: 백희 씨도 뭐 그런 게 있나요?
1: 그러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는 아직 뭐 센티멘탈까지는 안 가는데
0: 네.
1: 내릴 거면 좀 촉촉하게 우산을 받을 정도
0: 네,
1: 그 정도 내리면
0: 네.
1: 왠지 좀 마음이 좀 그윽해지고 하죠.
0: 창밖 보면은 네. 좋고
1: 네.
0: 커피도 막 더 땡기는
1: 그렇죠,
0: 것 같고 그렇죠.
1: 아.
0: 네.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1: 저는 좋아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운전만 안 한다면
1: 아, 운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1: 근데 아주 뭐 폭우가 내리는
0: 네. 아, 그건 너무 무섭죠.
1: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 재난 방송하는 게 좀 힘들어서
0: 우리 네. 그 기억은
1: 재난 방송만 빼면
0: 저는
1: 예.
0: 매일 시간을 생방송으로 아. 잠깐 예.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음악도 예. 없이 왜냐면 재난방송 하는데 무슨 음악 틀면서 신나게 할 수 없잖아요.
1: 맞습니다. 아
0: 4시간을 그 생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서
1: 그리고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본인 방송 날짜 아닌데
0: 네.
1: 재난방송에 투입되는
0: 네.
1: 경우도
0: 그런 경우도 예. 있죠.
1: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0: 네.
1: 재난 수준의 날씨가 뭐 비가 오지 않는
0: 네.
1: 한
0: 네. 맞아요.
1: 저는 그러니까 뭐 뭐든지 합니다.
0: 예.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적당히
1: 그렇죠.
0: 예. 너무 가물지도
1: 네.
0: 물난리가 나지도 않게. 예.
1: 네.
0: 올여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네. 장마 때 요즘은 장마라는 게 없어서
1: 아, 그러니까요.
0: 그냥 뭐 폭우나 네. 뭐 가뭄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1: 내렸다면 막 집중 오고
0: 네.
1: 더웠다면 바로 가뭄으로 가니까
0: 그러니까요. 좀 적당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빗소리만큼이나
1: 아.
0: 듣기 좋은 소리 소리소리
1: 네.
0: 강소리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오세요.
2: 네, 잘 지내셨죠?
0: 빗길을 뚫고 오진 않으셨죠?
2: 빗길 살짝 미스트처럼 흩날리는
0: 아, 진짜 이게
2: 맞습니다.
0: 흩날리는 거 진짜 미스트처럼 네. 내릴 때 있어요.
1: 너무 좋다.
2: 네. 네, 미스트처럼.
0: 뭐 안개비라고도 하고 능개비라고도 하고
1: 네.
0: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1: 네. 뭐 무진기행 느낌.
0: 네. 맞아요.
2: 네. 네.
0: 어젯밤에 안개 끼는 거 보셨어요?
1: 네, 저는 아침에도 그 느낌,
0: 네. 예, 아침까지 네, 아, 밤부터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한 9시부터 막 안개가 아~ 그러면서 막 도시가 그 건물이 막 잠기는 듯한
1: 네.
0: 느낌 있잖아요.
1: 고담시 같은 느낌.
0: 예, 예. 그러면서 고담시냐 무진기행이냐 무진시냐 고담시냐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비가 주는 어떤 그 느낌은
2: 네.
0: 있어요.
2: 있어요.
0: 눈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눈은 딱 그때만 오는데
2: 네.
0: 비는 뭐 사계절 오는 거니까
2: 맞잖아요.
0: 비만 오면 어떤 이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면서 커피도 막 심하게 당기고
2: 싶고
1: 무릎이 시린 걸 보니 비가 네. 오겠구나
0: 네.
1: 그 인간 네. 일기예보
0: 그렇죠 에, 에, 비 오는데 칼국수나 먹으러
2: 오, 맞아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2: 국물 요리
0: 진짜 비 오면 먹고 싶은 메뉴 수리 씨
2: 아 저는 커피 원탑인
0: 커피,
2: 것 같습니다
0: 커피, 저도요 저도
2: 네.
0: 원탑이고
2: 향이 너무 좋잖아요
0: 네.
2: 비 오는 날
0: 향도 진해져요
2: 이게 습도가 높으면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다고
1: 정말요?
2: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게 더 멀리 네. 퍼지는 겁니까?
2: 아, 네.
1: 저는 디카페인이요.
2: 같이 먹으러 가요.
0: 예, 백희 씨는 어떤 메뉴 원탑입니까? 비 오는
1: 아, 저는
0: 날.
1: 뭐 당연히 커피 좋아하고.
0: 예.
1: 그 뭐 다들 좋아하시는 부침개.
0: 네.
2: 너무 좋죠.
1: 네. 저는 반반 메뉴 좋아하거든요.
2: 네.
1: 김치전이랑 해물파전 이렇게 반반.
2: 반반.
0: 아, 요즘 그렇게 반반도 나와요?
1: 아, 반반 파는 것 되게 아~ 많습니다.
2: 반반 피자도 있으니까요.
1: 네.
0: 아, 반반 피자야 뭐 예전에부터 있었는데.
1: 대학가 근처 가면
0: 네.
1: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0: 막걸리에.
1: 아~ 네. 아 막걸리가 추가되는구나. 저는 술 안 드니까
0: 그러니까.
1: 안 먹으니까요.
0: 근데 예. 진짜 전에는 막걸리가 맞긴 한 것 같긴 해요. 술을 못 하지만 찌개에는 소주고
1: 아,
0: 뭐 이런 거
1: 있잖아요.
0: 치킨은 예. 맥주고 뭐 이런 거
2: 그렇게 하고 이제 낮잠 한번 낮잠
1: 예.
2: 너무 개운하잖아요.
0: 아, 행복해 막 이런
1: 거
2: 네. 네.
1: 네.
2: 아, 네. 들리고 일어나서 소방 먹고
0: 낮잠 잘 시간도 없고
1: 네.
2: 네.
0: 어쨌든 촉촉한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영화 대 영화 오늘 강소리 씨와 또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배우 미쳤다.
2: 맞아요.
0: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거 1년 내내 해도 안 끝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탄은 최소한 가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도 이 배우 미쳤다. 아니면 작품 속에서의 이 배우는 정말 미친 연기력을 보였다.
2: 맞아요. 네,
0: 너무 이런 맞죠.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소리 씨가 출발해 주시죠.
2: 저는 고르느라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냥 가장 최근에 저를 울렸던 배우.
0: 아하. 좋죠, 좋죠. 그럴 때는 딱 떠오르는
2: 바로. 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쉽게 쉽게 갔습니다.
0: 작품입니까? 인물입니까?
2: 인물입니다.
0: 인물 배우 누구입니까?
2: 구교환 배우를
0: 가장 골라봤습니다. 핫한. 네.
2: 구교환 배우 혹시 나이 아시나요? 얼굴
1: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2: 네, 얼굴과 나이가 매칭.
0: 그러니까 이게 DP 군대도 어울린단 말이에요.
2: 어, 맞아요.
0: 근데 또 되게 나이 먹은 것도 또 딱 어울리고.
2: 맞아요. 네, 또 드라마에서 너무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는 연기도 네네.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0: 한 40대 초반?
2: 네, 맞습니다. 한 중반?
0: 중반?
2: 네, 지금 82년생이라고 하고요.
0: 아~ 저랑 띠동갑 이네요. 네,
2: 한국 나이로
0: 많이. 아, 동갑이라고 할걸. 아, 그렇군요. 네,
2: 피부도 너무 좋고. 근데 또 나이 많은 배우 역할 이제 맡아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제 나이 어린 역할을 맡아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천의 얼굴이라고 불립니다.

0: 진짜 어떻게 한 줄 지을 수 없는 배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네. 아니 그리고 무슨 막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 절대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1: 맞아요.
0: 막 키가 크고 그것도 아닌데 참 어쩜 저런 매력을 가졌지?
1: 너무 다채로운 매력을 가졌어요.
0: 헐리우드의 그런 배우들처럼 예를 들면 무슨 뭐 알파치노 같이 뭐 너무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저는 그래서 약간 연극적인 배우라기보다 이 미디어에 어울리는 배우 발성이 연극 발성을
0: 난이죠
2: 생활 언어에
0: 처음에 구경환이 떴던 이유가 그 묘한 목소리 때문 아닙니까?
2: 그럼
1: 맞아요.
0: 그거 목소리 그거 성대모사하고 막 이러면서 목소리 때문에 떴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 미디어에 어울리는 마이크 장치가 수용해줬을 때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인 것도 시대의 흐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 목소리가 약간 여성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트랜스젠더 연기도
0: 웃음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웃음소리도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이 구교환 배우는 와 진짜 독특하구나.
1: 눈빛도 너무 이렇게 다채로운 눈빛. 눈을 갈아 끼우는 줄 알았어요.
0: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 표정도 완전히 다르고요.
2: 여러분 지금 뭐 구교환 배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0: 왜냐면 이제 이 배우 미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1: 나눠봤고요.
0: 이제 그 배우의 필모그래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구교환 배우가 처음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게 DP라는 드라마입니까?
1: 아마도 그럴
0: 아마도
1: 것
0: 그런가요?
1: 같고요. 그 킹덤 아신전에도 등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0: 그랬다가 이제 DP에서 완전히
2: 기가 막혔죠.
1: 그리고 또 10대한테는 만약에 우리
2: 만약에
1: 우리 로맨스로 각인시키게 됩니다.
0: 그러다가 이제 설령 잘 몰랐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탈주를 봤다가 영화 탈주를 봤다가 모자무사를 보면서 와 구교환 대단하구나.
1: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영화관에 가면 전체 영화 상영을 하고 있죠. 여기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요즘
2: 영화도 상당히 많이 필모그래피에 쌓였고 드라마도
0: 그러니까요. 다작을 하는 배우입니다.
1: 셀 수도 없고 그 본인이 연출하기도 해서요. 감독 역할을 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 보면 내가 감독이라면 저 배우는 어느 배역에 갔다가 넣어도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모가디슈에서는 조연이잖아요. 그런데도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단 말이죠.
1: 맞습니다. 정말 물처럼 어느 그릇에 담아도 다 모양이 변하는 사람이 아닌가.
0: 탈주에서는 이제 투톱으로 가는 북한군과 거기도 북한군 두 명의 북한군이군요. 근데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기서도 그렇고.
2: 김씨 표류기에도 조연이 표류기 나왔네요. 2008년에 영화 데뷔를 했네요.
0: 그럼 그게 데뷔작입니까?
2: 아니, 2008년에 아이들, 뭐 죽기 직전 그들이라는 작품들이 있긴 한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1: 너무 오래됐고 작품도 진짜 많아요.
0: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이제 뭐 DP랄지 이런 걸로
2: 그렇습니다.
0: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근데 이 그 구교환 배우는 그러면 아까 그 발성이 독특하잖아요. 막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막 그런 소리가 아닌데.
2: 그러니까요. 저는 그 지점이 이 구교환의 어떤 정체성, 리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발성이 그러니까 좋게 들리려면 마이크 수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시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 마이크 같은 걸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영화 보는 분들이 조금 불만인 게 아직도 이 소리를 잡아내는 수음 작업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대사가 안 들린다.
1: 기술이 발달했어도
0: 발음이 좋지 않은 배우들한테는 더 이게 우르르르 들린다.
2: 그렇게 되게 쉬운 배우예요. 그렇게 되게 정확하게
0: 그렇게 발성
2: 배우예요.
0: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 근데 저는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방식 과 연기관이 이 발성을 고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면 내가 이 발성을 다른 사람들처럼 고치는 순간 내 아이덴티티는 사라진다.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구교환은 그 발성을 고친 적이 없어요.
1: 그리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0: 구교환 그 특유의 목소리를 우리는 사랑하거든요.
1: 좋아해요. 그렇죠.
0: 근데 진짜 그걸 잃어버리면 뭐야 구교환이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겠어요? 연기도 어색하게 들리고
2: 조금 전에 알파치노 예를 드셨지만

0: 알파치만 네. 전형적인 연극형 배우거든요. 네. 성이 굉장합니다.
1: 네.
0: 작고 속삭인 소리도 또랑또랑하거든요. 작은 체구에서 엄청나게 풍성한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하면 연극 배우가 아니라 영화 미디어 배우다.
1: 네.
0: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기술이 워낙 많이 좋아져서
1: 네.
0: 수많은 능력도 좋아지고 근데 후시 녹음도 충분히 이제
1: 싱크로율이
0: 좋아졌기
1: 네,
0: 때문에
1: 네, 맞아요. 그게 네.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보완이 되긴 했죠.
2: 네. 네.
1: 그러면 그중에서도 소리 씨가 이 구교환의 배우 이 작품에서 유난히 빛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2: 저는 만약에 우리 영화고요.
1: 이 영화가 24년
2: 네, 25년
1: 작년 영화군요.
2: 네. 네. 근데 여기에서도 명대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1: 네.
2: 정말 연애와 결혼 사랑을 이제 해본 사람이라면
1: 네.
2: 너무나 안 울고는 넘어갈 네.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 진짜 저는 이제 이 현재를 흑백으로 보여주고 과거를 컬러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2: 네.
1: 이런 장치는 많은 영화에서 쓰입니다.
2: 네, 맞아요.
1: 그런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게 곧 밝혀져요.
2: 밝혀져요.
1: 네. 우리 둘이 그래서 끝내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네. 흑백으로 변하지.
2: 네.
1: 아, 거기 그래서? 그냥 금방 이 네. 연출 의도가 거기서
2: 솔직하게 들어.
1: 그런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2: 맞아요. 너무 슬픈 이유는
1: 네.
2: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20대 네. 초반 연애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20대 초반에 구교환 배우가 맡은 남자 주인공 역할이
0: 네.
2: 게임을
1: 네, 개발하는
2: 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 본인의 게임을 설정할 때 여자 주인공을 사랑을 찾지 못하면 이 주인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1: 네.
2: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지? 하면서
1: 네.
2: 게임 설정이었던
1: 네.
2: 거예요.
1: 맞아요.
2: 정말 이 영화에서도
1: 네.
2: 그 여자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1: 네.
2: 이제 흑백으로 변한 장치로 이제 영화를 전개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정말 솔직하고도 투명하게 바로 이제 이유를 밝혀주니까 너무 그것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20대 대학생 때 둘이 만나는 장면도
2: 네.
1: 나오잖아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그 20대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는 이제 아이 아빠가 된
0: 네, 현재.
1: 뭐 현재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는데 구교환이 다 되는구나.
2: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네.
1: 왜냐면 구교환이 진정한 로맨스물을 본 게 만약에 우리 말고 제가 기억나는 게 없어서.
2: 그렇죠.
1: 네.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 근데 어쩜 저렇게 그 대학생 때 그 풋풋하고 순수한 거 있잖아요.
0: 네.
1: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2: 네.
1: 지금 남사친인 거잖아요, 일단은.
2: 그렇죠. 맞아요.
1: 남사친으로서 막 자기는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고 질투는 나고.
0: 꽤 긴 기간 동안.
1: 네. 네. 회방은 해야겠고.
2: 맞아요.
1: 이런 그런 것들을 어쩜 저렇게
2: 찰떡같이 소화를
1: 네.
2: 하는지.
0: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1: 문가영.
0: 손뼈 그 햇빛 때문에.
1: 네,
2: 맞아요.
0: 심지어는 거기서 살 수 없게 돼서.
1: 너 가져!
0: 네, 구경 있네. 근데 창을 확 열면서.
1: 커튼을 열어주면서 너 가져.
2: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0: 그 장면 너무 좋았고.
1: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네. 완전히 피폐해지고, 이 현실에
2: 네.
1: 이제 발목을 잡혔을 때.
2: 되니까.
1: 게임하고 있는데 뭔가 오늘 비운 됐는데 하면서
0: 네.
1: 이렇게 커튼을 여는데 가서 게임이 방해되니까 확 닫아버리잖아요.
2: 네, 맞아요.
1: 아주 극명.
0: 그렇죠.
1: 어떻게 연출을 저렇게 할까.
2: 맞아요.
0: 네.
1: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0: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됐어요.
1: 네. 너 가져라는 게 사실은 네. 너한테 다 준다는 거잖아요.
2: 네.
0: 그렇죠.
1: 그리고 두 사람의 그 빨간 소파.
2: 네.
1: 그러니까 햇빛과 소파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2: 맞아요.
1: 2년
2: 간만에.
1: 극본도 좋고 연출도 참
2: 네.
1: 좋구나.
2: 네.
1: 라는 생각을
2: 했습니다.
1: 네.
0: 또 구교환이 이제 헤드폰으로 귀를 닫는 장면.
1: 네.
0: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2: 않으려고 관절되고 싶어하는.
0: 근데 떠나는 장면에서 알고 있었어요.
2: 알고 있어.
0: 떠나는 네. 순간에 왜냐면
1: 문 닫고
0: 네.
1: 나가니까요.
0: 헤드폰을 쓰고 있었는데도
1: 네.
0: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여배우가 네. 그러니까 저기 자신의 여자친구가 문을 닫고 나가는 걸 알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쫓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0: 쫓아나가서. 잡으려고 했지만
1: 네.
0: 마지막에 한 거를 살짝
2: 네.
0: 물러나는 장면.
1: 거기서도
2: 네.
1: 우리 그 얘기 좀 해보죠.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2: 네. 만약에
1: 현재
2: 네.
1: 하죠. 만약에 우리
2: 네. 만약에 우리
1: 내가 그 지하철을 탔다면 그 얘기 하잖아요.
2: 네. 만약에
1: 네.
2: 내가 탔다면
1: 우리는
2: 어떻게
1: 됐을까? 백희 씨 입장으로 가보겠습니까?
0: 저는 무조건
1: 가보겠습니다.
0: 타죠.
1: 무조건 타요.
0: 저는 무조건 타는 사람.
1: 무조건 타. 아니 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0: 아유, 그건 중요하지 않죠.
1: 아, 그래요?
0: 왜냐면
1: 아.
0: 상대가 나랑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1: 네, 네, 그걸 알아요.
0: 저는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는 사람의 타입인 거예요, 저는.
1: 네.
0: 저는. 그래서 아, 안 되는구나를 네. 완전히 느끼고.
1: 그래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탑니까?
0: 무조건 타죠.
1: 그럼 네. 서루 씨가 이제 구경 남자 입장에서
2: 남자 입장에서
1: 남자가 저렇게 타고 떠나려고 해요?
2: 네.
1: 알아요. 나를 떠나려고 작정했구나라는 거 네, 알아요. 네. 탑니까? 망설입니까?
2: 저는 안 탑니다.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 저도 네, 맞아, 맞아. 잡고 싶은 마음은 진짜 너무 큰데
2: 똑같죠.
1: 너무 큰데
2: 하고 싶죠.
1: 저 남자가 결국 나를 떠나겠구나라는 걸 알기 알면, 때문에
2: 네.
1: 못할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떤 그 결론적인 우리가 그 결정론적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0: 결론을 알고 있으면 선택이 쉬워지죠.
1: 쉬워지니까.
2: 네.
0: 근데 그 당시에는 결론이 모르니까.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2: 네.
1: 재지 말고 그냥 그쵸. 타야 되는구나.
2: 뛰어들어야 돼요.
1: 타서 둘이 싸우고 나중에 또 헤어질 망정.
2: 네, 지지고 볶고.
1: 네. 지지고 볶고 몇 번을 헤어질 망정. 그 당시에 내가 쫓아갔으면
0: 네.
1: 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그러네요. 쫓아가놓고.
1: 가놓고. 네, 그러니까 가놓고 왜 거기서 망설이냐는 거죠.
2: 네. 네. 그러네요. 근데 또 거기 영화에서는 그 문가영 배우 눈빛이
1: 네.
2: 타조라고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네.
1: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2: 그러잖아요.
1: 문가영도 얘기하잖아요.
2: 네.
0: 네.
1: 나는 네가 탔으면
2: 평생 아니, 함께 있을 거야.
1: 그 얘기 하잖아요.
2: 네, 그렇게 얘기하죠.
1: 그러니까 네가 타주길 바랐다는 거거든요.
2: 네.
1: 잡아주길 바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녀는 이렇게 엇갈립니다.
2: 엇갈려요.
1: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헤어지는구나.
0: 네.
1: 엇갈릴 수밖에 없는.
0: 보통은 이게 반대의 구도로 이어지기가 쉬운데 여자는 집을 원하고
1: 네.
0: 남자는 꿈을
1: 네.
0: 근데 보통은 반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나의 집이 되어주었으면.
2: 오, 맞아요.
0: 사람이 더
1: 반대. 네.
0: 여성은 나는 결혼해도 내 꿈을 가지고 살고 싶어.
1: 네.
0: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구도를 바꿔놓으니까.
1: 네.
0: 참 기묘한 로맨스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네.
2: 맞아요.
1: 그래서 마지막에 그 대사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집이 되어줘서
0: 고마웠다.
1: 이 얘기도 네. 하거든요.
0: 그러니까.
2: 그 시기에 시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맞아요.
1: 네.
2: 그때 집이 줬던 사람이 누구한테나 한
1: 그러니까
2: 명씩
1: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때 한 번 더 잡아볼 걸.
2: 시도해볼 걸.
0: 네.
1: 잡아볼 걸. 그랬으면 우리의 결말이
2: 달랐을까?
1: 만약에 우리는 그럼요.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잡지 않은 게
2: 네. 우리한테 좋은
1: 맞았어.
2: 거야.
1: 맞았어. 이렇게 네.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럼요.
2: 맞아요.
0: 다양한 얘기들이
1: 네.
0: 나오겠죠. 네.
2: 아, 그 엔딩 씬도 너무 좋았어요.
0: 네.
2: 이렇게 안아주고
1: 네.
2: 쿨하게
1: 네.
2: 가는 갈길
0: 네.
2: 가는.
0: 네. 그래서 네.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1: 어떻게요?
2: 어떻게요?
0: 전 그러니까 결혼 전 사귀던 여자랑
1: 네.
0: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고
2: 맞아요.
0: 이 화두가
2: 예. 맞아요.
0: 남자들
2: 맞아요.
0: 사이에서는 크게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1: 진짜로?
0: 그건
2: 호텔
0: 안 되지
2: 방에 같이 들어가는
0: 그냥
2: 게
0: 그냥 놀리는 거 아니냐.
2: 네, 그럴 수 있죠.
1: 일단 둘이 했다. 방이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2: 그때부터
0: 네네네
2: 그게 만약에
1: 그럼 만약에
0: 네.
1: 아이한테 전화가 안 왔으면
2: 네.
1: 둘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거예요?
0: 그럼,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떳떳하냐는 거야 그냥 아이에게 전화 오는 건 다음 문제고
1: 네. 네,
0: 내 나의 배우자에게 알리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2: 네, 못할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마음인데 와이프 입장에서 천불 나죠. 제가 만약에
0: 네.
1: 남편이 그렇다 그럼 진짜 이혼감이죠.
0: 네. 네.
1: 근데 거기에서 그 네. 구교하는 입장에서는
2: 너무
1: 그럴 같이 있어줘
2: 없어요.
1: 이렇게
2: 너무 그럴 수
1: 같이 있어줘
2: 없죠.
1: 같이 네. 있어줘야지 방이 없다는데 어떡할 이런 이중적인
0: 그렇죠.
1: 마음이 드는 거예요.
2: 네,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그냥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까지는 남편이
0: 네.
2: 만약에 그렇게 했다
0: 네.
2: 하면 인정해줄 수 있을 것 네. 같기도 해요.
0: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1: 네.
0: 그 방을
1: 네.
0: 그 전 여친에게 주고
1: 자기는
2: 나와야지.
0: 네.
2: 그러네요.
1: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0: 뭐가 막
2: 미련.
1: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2: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네.
0: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 그래서
0: 그렇다면
1: 둘이
0: 다크한 스토리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 거기서 이제 구경이 막 쪼그리고 앉아서 울잖아요.
0: 네.
1: 울고 나서
0: 가정 법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둘이 진정한 이별은 네. 그날한 거예요.
0: 네, 그렇게 그래, 하십시오.
2: 그런 것 같아요.
1: 쪼그려 그동안에는 이별을 못했어요.
0: 가족과도 이별할 준비를 네. 하시고
2: 마음의 미련 때문에.
1: 아니 이걸 자꾸 불륜을.
0: 네.
1: 안 갔잖아요.
0: 그래서 네. 배우자가 알게 되면 이것이 불륜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쟁까지도 네. 한번 네.
1: 문제. 아니 근데 진짜 있어요. 그렇긴 하네. 내가 와이프 입장했으면 진짜 네. 이건 이혼감이다 막 깜짝 놀랐어. 용서할 수 없어 이럴 텐데.
0: 왜냐면 그 다음 작품 있잖아요. 네. 모두가 그
1: 모자 못사 모자 못사
0: 거기에서도 네. 정신적인 외도를 네. 하는 네. 작품에 대한 네. 얘기가 네.
2: 나와요. 네.
0: 감독 중에
2: 나와요. 네. 작가랑 네. 네. 그렇죠.
0: 실제로 외도를 하지 않지만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네.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혼을 의심하거든요.
1: 우리 네. 잠깐 딴 길로 섰습니다.
0: 네. 네. 네.
1: 제가 네. 그 한 현직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육체적인 바람과 정신적인 바람에서 더 견디지 못해하는 게 무엇이냐, 상대방이. 네. 뭘 것 같아요?
0: 전 둘 다인데요. 네.
1: 둘 다인데 네. 특히 더 못 견디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 뭘 것 같아요? 현실에서
2: 정신적인 바람이
1: 맞습니다.
2: 더 세요.
1: 그러니까 육체적인 바람은 그냥 순간 나는 아무 기분 없이 그냥 본능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랬는데 정신적인 바람은 내 마음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네.
0: 이것도 남녀의 네. 차이가 큽니다.
1: 아니 그래서 오히려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정신적인 바람이 더 크답니다.
0: 그러니까 남자 배우자가 아내의 정신적 바람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이것도 약간 네.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1: 그럼
2: 있겠어요.
1: 남자는 거의 육체적인 걸 용납하지 못한다?
0: 아니요. 그냥 제가 생각합니다. 헤어질 결심이 되면 네. 그건 그 바람은 핑계다. 네. 헤어질 결심이 되면 그 순간에 어떤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 네. 나는 헤어질 결심이 됐어. 근데 너 네. 마침 그때 바람도 폈어. 그
2: 트리거가 있다는 거죠.
0: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1: 아니 근데 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바람이라는 건 뭐 육체적이든 네. 정신적이든 배우자한테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그것만큼 네. 상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여러 가지 또 네. 있죠, 사실은. 네. 네, 쌓여온 네. 예를 들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해.
2: 네.
0: 하루에 세 번 정도 무시하는 말을 해요.
2: 그렇죠.
0: 30년간.
2: 네, 아이고.
0: 그런데 30년째 되는 날 상대가 바람을 폈어. 그럼 바로 이
1: 남자. 아니 근데 이 남자가 이름 바꿔 쓴 겁시다. 와이프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네네. 그런데 난 감쪽같이 몰랐는데 어느 날 남자가 있다고.
0: 네.
1: 그러네요?
0: 네.
1: 지금까지 너무 잘했는데?
0: 네. 저는 그러면 너무 쿨하게, 네. 아,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가 될 것 같아요.
1: 그럼 보내줘요?
0: 네.
1: 오.
0: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와. 그거는 생각이고 막 쳐봐요.
0: 저라는 사람의 선택이 네. 그렇다는 네. 거죠. 굿 애티튜드가 좋은 다음 단계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위악보다는 위선이 낫다. 악하게 계속 하루 종일 대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거보다는 나에게 안 좋은 맞네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척 해줬어. 저는 그게 훨씬 고맙거든요.
2: 그 좋은 척도 에너지가 들고
0: 엄청난 에너지
2: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노력 그걸 때문에 인정하신다는 거죠.
0: 저는 고마워할 것 같아요.
2: 무슨
0: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1: 예. 저는
0: 반대입니까?
1: 더 배신감 들 것 같거든요.
0: 아, 너무 잘했기 때문에.
2: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1: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사람한테 빠져 있으니까 나한테 미안한 것 때문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0: 저는 이제 그런 말 못하거든요.
2: 출장 가서 괜히 비싼 거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1: 두 개 사가지고 저 여자 주고 나 주고 말고.
0: 국가가 잘못했네.
1: 국가가 잘못했네.
2: 용서 못하죠.
1: 용서 못하죠.
2: 아, 진짜.
1: 용서 못하죠.
2: 거기서 커튼을 왜 치냐고요.
0: 국영환 잘못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리얼 스토리까지 들으셨고요.
1: 네. 아,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이 만약에 우리 OST도 좋잖아요.
2: 네.
1: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을까요? 아니면
2: 어떻게 못 걸어요?
1: 바이오 사이드를 보고 그럴까요?
2: 1번 듣고 싶어요. 오늘 비 오니까.
1: 네. 그러면 이거 들을까요?
2: 네. 예.
1: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0: 진짜 사랑은 봄비 같고 네. 이별은 차가운 겨울비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별은 미쳤다 두 번째 시간으로 소리 씨가 가지고 온 배우는 구교환입니다. 예, 네. 만약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벌써 소리 씨가 30분을 쓴 관계로.
1: 세상에.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0: 또 빨리빨리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백기 씨 차례입니다.
2: 저는 박정민 배우입니다.
0: 아, 배우 네. 박정민. 저도 고민했어요. 아. 박정민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2: 할 사람들이 사실 요 나이대 되게 많아요.
1: 네, 많아요.
0: 30대 맞습니다. 후반, 40대 초반. 네. 네.
2: 87년생이고요. 네. 2007년에 데뷔해서 2011년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네.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0: 저는 파수꾼이 데뷔작인 줄 알았더니 네. 아닌가요?
2: 2007년에 세상의 끝이라는 작품.
0: 아, 네. 저는 파수꾼이 데뷔작인 줄 알고 깜짝. 저게 미쳤구나. 네,
1: 진짜 미쳤다.
2: 네.
1: 그냥 미쳤죠.
2: 그리고 파수꾼에 진짜. 나온 배우들은 다 잘 됐어요.
0: 네. 네. 네. 그 이재훈 또 누구죠? 한 명이 또 있는데 그 세 명의 친구니까요.
2: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의 기가 서로 인터뷰한 걸 보면 네. 서로가 서로에게 연기에 반했다.
0: 네. 아, 진짜. 아니, 쟤는 어떻게 네. 저렇게 연기하지? 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1: 될 줄 알았다.
2: 네. 그리고 말하죠. 상대의 연기를 보고 하루 동안 고민을 했대요.
1: 자신을 돌아보고.
2: 저 귀에 눌려서. 저 귀에 눌려서 내가 연기를 제대로 못했다. 근데 그 똑같은 인터뷰를 다 상대 배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작품이 파수꾼이었는데 오늘 제가 골라온 작품은 두 작품입니다. 예, 밀수와 네. 얼굴이에요.
0: 네, 최근작 얼굴. 네. 네. 얼굴로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죠?
2: 그렇습니다.
0: 네, 박정민이 네. 받았습니다. 진짜 얼굴 보고는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딸이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오더니 막 강추하더라고요. 네. 엄마도 빨리 가서 봤으면 좋겠다. 네. 네. 친구들하고 보고 오더니 저도 바로 봤는데 박정민과 권희호 그리고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고요.
2: 네.
0: 되게 아무튼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 연상우 감독이잖아요.
0: 네, 연상우 감독이 예, 연상우 감독이 연상우 감독의 다른 결을 보는 듯한
1: 맞아요.
0: 그러면서도 연상우 스타일이 보이는
1: 보여요.
0: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성우 감독의 그 짤막짤막하고 이 예전에
0: 서울요?
2: 애니메이션 서울요. 같은 작품들을 보면
0: 그게 서울역인데 네.
1: 부산은
2: 서울 많거든요. 네. 유명한 작품보다 네. 안 알려진 작품들도 많아서 그 계열에는 이 얼굴이 있어요.
0: 네.
2: 좀비 시리즈 이후에 이끼 같은 느낌의 어떤 다크하고 그로테스크한 작품들의 계보가 연성우한테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이성 감독이랑 작품 한 게. 그래서 박정민이랑.
0: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죠?
2: 본인이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제가 그래요. 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박정민에게 연상호의 페르소나냐 네가. 구교환 씨가 또 세 번째예요. 이제까지 해서 네 번째 작품 한 배우도 있어요.
0: 네.
2: 네. 그래서
0: 페르소나라고 하기에는 네.
1: 장화가 너무 많은데요.
2: 네. 본인은 그렇게 불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박정민이
2: 네. 어떤 감독에게 그 감독의 얼굴이 나야라고 불리는 건 또 굉장한 영광이기도 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얼굴을 찍을 때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들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힘들 틈도 없이 후루룩 찍었대요.
0: 네.
2: 제작비 2억에 굉장히
1: 맞아요. 저예산
2: 저예산
1: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0: 돈이 많이 안 들었을 거라는 네. 생각은
1: 전혀 안 들어요.
0: 영화를 보면 네.
2: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 몸값이 굉장히 네. 2억을 초과할 것 같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그 한도 내에서 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2만에서 3만이 들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겠죠.
0: 왜냐면
2: 근데 100만이 넘었어요. 110만이 넘었어요.
0: 네.
2: 그래서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
0: 네.
2: 난 영화.
0: 그러고도 지금 OTT로 네. 넘어와서도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OTT로 넘어와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2: 네. 시나리오가 워낙 좋아서.
0: 네, 맞아요. 이야기의 네. 힘이
2: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지금 현재 자기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는 얘기예요. 단순한 작품이에요.
0: 평생 네. 도장 파는 일로 이제 장인이 된
2: 맞아요.
0: 그 남자의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이제
2: 그 아버지가 권해요. 네. 아들이 네.
0: 박정민.
2: 네. 거기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 PD가 와서 이 PD 덕분에 혹은 때문에 과거가 파헤쳐지는.
0: 그렇죠.
1: 그렇죠.
2: 네. 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찾아가는 작품이에요.
0: 그렇죠. 네. 엄마가
1: 백골로 밝혀서
0: 백골 시신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 엄마였어요.
2: 엄마예요. 그러니까 네. 시신에서도 얼굴을 확인할 수
0: 없어요.
2: 네. 오로지 듣는 사람들이 다 못생겼던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돼서 기분이 이거 좋아야 될지 안도해야 될지 엄마가 있었구나. 엄마를 발견했어야의 안도가 있을 것이고
0: 네.
2: 주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충격이 클 텐데
0: 네.
2: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하기도 전에 못생겼다는 얘기 주변에 증언들을 듣게 되니까 괴로운 거죠.
0: 그쵸.
2: 진실을 더 탐구하기가 괴로운데 피디는 멈추지 않습니다.
0: 네.
2: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인터뷰하죠. 사장 인터뷰하죠.
0: 누구 동네 사람들 다.
2: 끝까지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주인공의 눈앞에 보여주는데 그 눈앞에 보여주는 진실의 젊은 앞 아빠 역할을 본인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박정민이 합니다.
1: 1인 2역이라서 하더라고요.
2: 그 역할이 너무나 진짜 절묘했습니다.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 박정민의 연기는 보시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0: 있습니다. 이 박정민 이야기, 배우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네. 박정민은 그것만 있는 세상 맞죠?
2: 네.
0: 이병헌하고
2: 네네네네.
0: 그 서번트 증후군을 아는 장애인 동생으로 나올 때 거기서도 이병헌이 박정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어떤 점에서?
0: 연기 때문에.
1: 연기가 너무
0: 그
1: 미쳐서.
0: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 장애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배우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1: 그렇죠.
0: 과에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0: 과장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1: 겪어본 것도 아니고.
0: 저렇게밖에 연기 못한다. 이런 게
1: 맞아요.
0: 굉장히 위험한 걸 다루는 게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연기인데 그걸 젊은 박정민이 해내는 걸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몰랐대요. 6개월간 맹연습을 했답니다. 거기서 쳐야 되는 곡들이 몇 곡 있잖아요. 그걸 맹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근데 이병헌도 저 미쳤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대요. 현장에서 연기할 때.
2: 그래서 본인도 안 될 줄 알았대요. 당연히 못하고 대형도 다 준비시켰고
0: 피아노가
2: 피아노에
0: 피아노,
2: 대해서
0: 근데
2: 본인이 해서 테이크가 오케이가 난 거예요.
0: 그래서 깜짝 놀란
1: 의식적인 감각도 있나 봐요.
2: 그렇죠. 그 랩도 잘하고
1: 춤도 잘 추더라고요. 춤도 잘 추고
0: 뭐 변선에서 랩하는 거 봐봐요.
2: 잘하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랩을 써서
0: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변선도 거기서도 진짜 막 그 조폭 아버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여전히 반항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인물로 나오잖아요. 특히 거기가 이제 변산이라서 더 애정이 갔다. 저는 거기서 그 내 고향은 너무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진짜
1: 어떻게 저렇게
0: 저렇게 쓰지? 그 울컥한 거 있잖아요.
1: 전율이 흘러요. 들으면
0: 내 고향은 폐항. 너무 가난해서 보여줄 거라곤 노을밖에 없네.
2: 멋지죠.
0: 진짜. 그러면서 진짜 그 변산의 노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데서의 그 박정민의 연기.
2: 연기도 있고
0: 감성도 있고.
1: 어떡해요. 한번 더 보고 싶네요.
0: 그리고 또 타짜에서는 상당히 남성미를 푸는 그런 역할을 또한 원아이드 잭 거기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박정민도 여기 조금 전에 밀수 얘기도 했는데 밀수에서는 이제 진짜 비열하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건달이면서 완전
2: 가장 뭐랄까 인물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단 이 사람만 바뀌어요.
0: 그렇죠.
2: 이 사람만 바뀌어요. 그래서 사건을 이 사람이 다
0: 그렇습니다.
2: 끌고
0: 가요. 처음에는 이 누나들이라고 해야 돼요? 누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히면서 완전히 돌변하는
2: 그런 누나들의 시다발이라고 해요.
0: 그렇죠. 시다발이라고 하죠.
2: 그래서 김현수가 맨날 꾸짖어요. 너는
0: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나오죠.
2: 3년 뒤에 돌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장돌이가 그 밀고자였어요. 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0: 그리고 뽀글뽀글한 파마를 해가지고.
2: 그리고 거기도 배경이 군천이라고 하는데요.
0: 군산 같아요. 왜냐하면 밀항의 밀수 뭐 이런 게 딱 군산 같아요.
1: 이게 실화 배경이라고
2: 합치만 아니죠?
1: 실화 배경이라고 하고요.
0: 혹시 군산에서 로케 안 했습니까?
2: 로케는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70년대에 실제로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군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박정희는 국외 영화는 또 다른
1: 네. 네, 있어요. 결이.
0: 이 뭔 그러니까 되게 막 장면기도 많고. 그죠?
2: 네.
1: 근데 또 되게
0: 진지한 것도 어울리고
1: 진지한 면이
0: 그리고
1: 있어요.
0: 그리고 진짜 또 코믹 진짜 코믹 뭐 이런 것도 어울리고. 그래서 이 박정민도 참 진짜 배우하기
2: 딱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네. 여성을 또 트랜스젠더 비슷한 캐릭터로
0: 아, 연기 가만 아구서 구하소서에서 네. 상을 받았어 네. 조연상을 네.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리 살을 뺐다고 해도 저기 저렇게 된다고 그 트랜스젠더 몸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 아, 진짜 몸으로까지 연기하는 배우들이죠. 진짜.
1: 뭐 10kg 감량하는
0: 근데 이게 감량해도 해서 감량은 하더라도 골격이
1: 다 다르니까요.
0: 다르기 때문에
1: 남자 골격과
0: 여자 골격이 안 나올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살은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여자 몸매가 나오더란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2: 그러니까
0: 그 생각을 했어요.
2: 배우들이랑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너무 대단하죠. 네.
0: 그리고 진짜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의 그 섬세한 또 손놀림이랄지 그 막 말투랄지 그러면서도 또 막 안 도와줄 수 없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가려만
0: 그래서 그 여, 아이 때문에
2: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한참 이제 유행하고 난 뒤에 얻은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짜증 연기를 잘한다.
0: 그러니까 또 온갖 짜증 다 내면서도 네. 도와주잖아요. 네.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네. 아,
2: 지금까지도 짜증 연기는 원탑인 것 같아요.
0: 변산은 짜증 엄청나요.
2: 짜증을 왜 이렇게 잘 내요?
1: 눈이, 네. 눈이 딱 짜증 연기에 네. 적합하게.
2: 장착이 딱 장착이 돼 있어요.
0: 맞아요. 또 그것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헬멧 쓰고 유병원이한테 맞으니까 이렇게 헬멧 네. 쓴다든지.
2: 맞아요.
0: 아, 그 대사랄지 이런 것들이 엄마를 부를 네. 때 그 어떤 톤이랄지.
1: 맞아요. 그 아이디어도 넘치는 것 같아요.
2: 정말요? 네.
1: 그 1인 2역 네. 우리 영화에서 얼굴에서 네. 1인 2역 제안을 먼저 배우가 했대요.
2: 그러니까요.
1: 박정민 배우가.
0: 박정민이?
1: 네, 센스가 있죠.
0: 그러면 원래는 1인 2역을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1: 안 가려고 거예요? 했던 것 같아요.
0: 다른 배우를 쓰려고 했는데. 네.
2: 유성 감독이 마치 자기도 그 생각을 했던 것처럼.
1: 아~ 네,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박정민 아버지가 시각장애가 좀 있다고 얘기를 또 어느 네. 인터뷰에서
0: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의 네. 연기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박정민 배우의 이 얼굴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네. 저는 얼굴에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엄마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재산 때문에 그 엄마의 식구, 이모들이랑 이렇게
2: 맞습니다.
0: 오잖아요 네. 장례식장에 네. 못생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잖아요.
2: 네.
0: 근데
1: 정말.
0: 그, 저는 그 영화에서 너무 못생겼어. 그 얘기를 동네 네. 사람들도 계속 다 해요. 하고. 그러니까 보는 관객이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제발 얼굴 한번 보여줘.
2: 네.
0: 이 욕구를 막
2: 그게 이제 우리한테 미끼를 던지는 거죠.
0: 던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욕구를 자극하면서
1: 끝까지 보게 합니다.
0: 그러면서 그 얼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거기에만 니네 다 정신을 팔고 있느냐라는 네.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엄마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2: 네.
0: 사진을 통해서.
1: 근데 그런데 생각보다
0: 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에요.
1: 평범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멸칭으로 보고
2: 네. 네.
0: 완전히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야만 하게 네. 만드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게 하고 사실은 통쾌하지가 않아요.
1: 맞아요. 마음에
0: 안아 찜찜하죠.
2: 네. 여성인 어머니의 입장에서 마지막 장면에는 카타르시스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0: 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2: 그 심지어는 박정민 아들 박정민이
0: 네.
2: PD에게 그 뒷장면을 자기가 짜놓냈다고
0: 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2: 그 SD카드를 돌려주면서
0: 네, 내가 네. 거기 다 지워버렸다.
1: 네.
2: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버지가 응? 좋은 일도 하셨고 하니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닮았네요.
0: 그대사가
2: 얘기하죠.
0: 네. 진짜 뜨끔하죠.
2: 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카타르시스는 없지만 에이. 이렇게 찔리고 뜨끔하고 그 마음속에 지옥으로 살아라 니네들이라고 벌을 주는
0: 니네도 결국에는 그 얼굴 그 못생긴 얼굴에만 네. 집착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감독이 이제
2: 그렇게
0: 딱 뜨끔하게
2: 싶어요.
0: 묻고 네. 있는 거죠. 밀수는 이게 그 류승환 감독의 네. 작품이죠. 되게 뭘 류승환 감독 영화치고 되게 발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2: 정말요?
0: 발랄하다.
2: 네. 네. 네. 발랄한데 네. 한 칼을 숨기고 있다.
0: 네. 네. 네.
2: 액션씬 딱 한 씬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오는.
0: 그 조인성이 그 싸우는 장면 말하는 거죠? 네,
2: 권상사.
0: 네,
2: 권상사의 액션씬을 예. 볼 수 있는 그 장면 이외에는 저는 그 어떤 그 서해안의 바닷가 풍경과 예. 해녀들의 물질.
0: 그리고 70년대 그 네. 가요 유행가가 진짜 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뭐, 연안부두, 무인도, 네.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2: 네.
0: 영화 밀수에서 나왔던 연안부두.
1: 와.
0: 아, 앵두가 먼저 나오네요.
1: 네, 앵두. 잊어도 되나요,
2: 당신의 마음. 이게 거의 오프닝.
0: 네.
1: 바닷소리 들려요.
2: 네. 아, 그리고 국내 거의 최초일걸요? 해녀 액션씬?
0: 네.
2: 어, 물속에서. 해녀 액션씬.
0: 네, 그 막 낙 같은 거 들고. 이게 지금 영화의 장면에 이 노래가 같이 들어있어서
1: 꽃동
0: 소리도 들리고 바다 소리도 들리고
1: 또 여름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2: 네. 아, 너무 좋았어요.
0: 잠수하면서 이제 뭐 노래소리가 이렇게 조금
2: 네. 네.
0: 네. 이때만 해도 박정민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3: 그렇죠.
0: 누나들의 시다바리로
3: 네. 교련복 바지 입고
0: 네. 네. 그것도 교련복 바지를 막 네. 접어 올려가지고 거의 네. 허벅지까지 네. 접어 올리잖아요.
4: 야야야야 친구야 저 봐줘.
0: 빨리. 밀수도 뭐 상업 영화로 재밌게 볼 수 있는
2: 아유,
0: 네.
2: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 배우 미쳤다. 백희 씨는
2: 박정민
0: 배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1: 네. 저 너무 많죠.
0: 황정민을 해야 되나?
1: 네.
0: 여자 배우를 안 했으니 김고은을 해야 되나?
1: 네.
0: 하미웨이 김고은을 해야 되나? 네. 누구를 해야 되나? 이병헌 빠뜨릴 수 없잖아요. 최민식도 빠뜨릴 수 없고 네. 유해진도 빠뜨릴 수 없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작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1: 오, 네.
0: 그 작품에서만큼은 이 배우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으로 가져왔는데요. 저는 화차의 김민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 언젠가도 한번 이 화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변영주 감독의 화차, 그러니까 미야베 미유키의 원작을 각색을 했는데
1: 네.
0: 원작과 사뭇 다릅니다. 거의 모티브 이 여자가 이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한창 논란이 많이 됐던 사회 문제화 됐던 무분별하게 카드를 막
1: 네.
0: 발급해주면서
1: 어,
0: 그
1: 네.
0: 돌려막기로 결국에는 네. 막 다들 파산이 되고
1: 그렇죠.
0: 이렇게 그 사회 문제 일본에서도 크게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1: 신용불량자 됐고요. 예.
0: 여기 미야베 미유키에서도 그 여대생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 네.
0: 여기서는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갑니다. 변영주 감독은
1: 네.
0: 원작과는 무엇이 다르냐면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체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1: 그렇죠. 네.
0: 본인이 잘못인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의 사체 때문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신분을 세탁하는 거. 신분 세탁을 하는 것만 거의 모티브로 따왔다고.
1: 그렇죠. 원작에서는요.
0: 결말도 완전히 다른.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각색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1: 네, 괜찮았어요.
0: 연출도 좋았고 연기는 이선균의 그 젊은 시절 너무 멋있게
1: 네,
0: 나온. 그러면서.
1: 맞아.
0: 그 혼란스러운 아닐 거야. 그래요? 이 여자가 설마 그런 짓까지 했겠어?
2: 네.
0: 라는 그리고 이제 사촌 형이 형사 전직 형사여서
1: 네.
0: 그 사촌 형한테 부탁해서 둘이 같이 찾아다니는
1: 그쵸.
0: 그 여정을 보여주는 끝에 이제 결말이 나오는데요. 이 김민희가 이선균과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순수한
1: 예쁘고.
0: 얼굴인데
1: 그쵸.
0: 본인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희준이라는 배우하고 결혼을 한번 하잖아요.
2: 네.
1: 네.
0: 그런데도 끝끝내 그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괴롭힐 때
2: 네.
0: 그때 그 모습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빌고 나중에는 혼자 밤에 남편이 깨서 보니까 이 여자가 막 빌고 있어요.
2: 네.
0: 제발 아버지 죽게 해달라고.
1: 네. 그래서 뭐 시체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0: 그런 장면.
1: 아이고.
0: 극과 극의
1: 네.
0: 어떤 그 연기를 해내는데 와,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엔 신분을 하나 어떤 여자를 죽임으로 해서 그 신분이 되잖아요.
1: 네.
0: 그 사찰을 처리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5: 아, 네.
0: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냥 자신이 속옷만 입고 화장실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5: 네.
0: 근데 이제 이미 거시되는 막 피가 낭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괴로우니까 막 헛구역질을 하잖아요.
5: 네.
0: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막 자신의 뺨을 칩니다.
5: 그 연기가 또.
0: 그, 저는 그 장면에서는 김민희를.
5: 네.
0: 저건 정말 김민희가 미친 연기력을 보여준다.
2: 정말요.
5: 네. 그 체구가 되게 말랐잖아요.
0: 엄청 말랐죠.
5: 그래서 느껴지는 네. 그 약간 아이러니함이
0: 네, 네,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무서워요. 이 화차에서의 김민희 역할은 저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 영화계에서 다른 얼굴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김민희가 저런 연기, 그러니까 김민희가 그러니까요. 되게 얼굴이 백치미가 있거든요. 백치미가 있어요. 있어요.
5: 맑은
0: 아주 있어요. 맑은 백치미가 있어요. 이렇게 웃을 때, 거기서 이선균 보고 웃을 때 되게 맑은 얼굴이 있거든요. 막 순수하다 못해 백치미까지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 있고, 그런데 또 미쳐가는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5: 있어요.
0: 거기서
5: 있어요.
0: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신분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는 평생 사채업자한테 고통을 받을 테니 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신분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그 미쳐가는 얼굴을 보여주는데 아 저런 연기를 한다고?
2: 기가 막히죠.
0: 예, 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화차를 안 보신 분들은요, 저는 강추합니다.
5: 네, 너무
0: 책도 보시고요, 네. 영화도 보세요. 완전히 다른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5: 그 변영주 감독이 그 일본 원작 작가한테 선물을 했다가 엄청 칭찬받았다.
0: 네. 자신의 결말보다 더 마음에 든다.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 얘기를 했다 그러죠. 미미 여사가.
5: 네. 네. 그리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정유정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
5: 그래서 그 피의자 그 이제 정유정이 여러 번 이걸 봤다고.
2: 아 진짜요?
5: 네. 봤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보고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5: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2: 모티브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예.
5: 그리고 또 김민희가 연기력을 정말 최고라고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는 네. 평도 있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희는 이제 또 하나의 영화 얘기를 하자면 아가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2: 네.
0: 예. 아가씨에서도 김태리와 함께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데
2: 네.
0: 거기서 그 두 사람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름대로 반전이 있잖아요.
5: 네.
0: 그러니까 김민희는 아가씨에서도 남성들한테 물론 이제 여기 그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좀 다른데.
2: 네.
5: 네.
0: 화차에서의 남자들한테 당하는 폭력과 여기 아가씨에서의 그 귀족 남자들한테 당하는 그 네. 폭력이 김민희만큼 저걸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5: 그렇죠. 그 특유의 맑고
0: 그 외소한 몸 투명한 얼굴에 그 외소한 몸에서 나오는 그 폭력을 오롯이 관객이 느끼게 하는.
5: 근데 또 키도 커요.
0: 네.
5: 키도 커서 마냥 여리여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당하는 그 느낌이 또 미묘해요.
0: 저는 그 거기도. 거기서 이제 남편이 시켜서 공연을 하는 이게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5: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0: 근데 그걸 김민희가 저런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데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5: 그러니까요. 김민희만 할 수 있다는 말이 딱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0: 예.
2: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목욕신.
0: 목욕신. 근데 사랑니가 솟아오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거를 갈아주는.
5: 그러면서 이제. 김태리가.
0: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사랑의 맞아요. 눈을 뜨는.
5: 뭐 내가 이렇게 단장시켰던, 이렇게 관리했던 것 중에 제일 예쁜 거다.
0: 맞아. 그런 대사를 하죠. 김태리가 그 대사를 하죠.
5: 그래서 이것도, 예.
0: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는 동생의 장면은 나오기도 하고요.
5: 나오죠.
0: 네, 아가씨에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미장센을 정말 극대화시킨
2: 작품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동생의 표현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저는
0: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2: 그걸 봤을 때 아 에로틱하다라든가 아 뭔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자연스러울
0: 저도
2: 텐데.
0: 저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2: 전혀 없는데 이 작품에서만큼은. 아, 이 둘이 동성이라는 생각을 완전 지우고 볼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0: 그러니까 약간 납득이 되는?
2: 네.
0: 그죠?
2: 납득이 되는. 아, 저 눈빛 치면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아, 지금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0: 그러니까
2: 것 같다.
0: 그건 저는 그 동성애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인간애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예.
0: 이 아가씨가 남편과 그 귀족 남자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에서 구해주고 싶다. 그리고 김태리는 또 막 그 저기로 보내 죽을 뻔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서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
1: 구원자가 되고
2: 싶은 서로의 그 맥락을 네. 보셨어요. 네, 네, 네. 저는 그 한 장면 얘기한 거예요. 아, 그 한 장면. 네, 네. 그 이빨 갈아주는 그 네, 장면 때문에 네, 네. 전혀 동성애 같은 코드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맥락과 전혀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이것만 딱 봤는데 이 두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네. 사랑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0: 네, 맞아요. 그건 느껴져요. 네. 네.
2: 그 느낌을 네. 제가 스스로에게 놀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에게 전혀 그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이걸 완전히 지우고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0: 그럼 진짜 매력 있죠?
1: 신기하죠. 어떤 배우들이 하면 이렇게 잘 안 와닿고
2: 네, 이상하고
1: 이상하게 네. 이렇게 이 둘이 하면 김태리랑 네. 이제 네. 하면 너무
2: 자연스럽고
1: 이렇게 네. 자연스럽고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월드보이 이런 작품 뭐 친절한 금자씨보다 오히려 아가씨에서의 미장센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1: 그렇죠.
0: 더 박찬욱 감독 네. 다웠다.
2: 다웠다. 더 발전된.
0: 네, 더 네. 발전된.
1: 김민희 다웠다. 네. 네.
0: 그래서 이게 나중 작품으로 네. 갈수록 더 진보한 건가?
2: 얼마나 미술 감독을 네. 혹사시키는 거냐?
1: 그러니까.
0: 아니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거기서 네. 그 공연하는 그 장소의 맞아요. 그 구도는요, 네. 색감과 구도는. 어마어마합니다.
2: 그러니까 네. 그 장소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장소 나오지만 네. 저는 그 책을 읽어주고 네. 그 장면 그 장소는 동양과 서양이 다 합쳐져 있는
0: 느낌. 네 맞아요.
2: 그리고 물이 또 흐르고
0: 네. 안에는 이렇게 정원처럼
2: 네. 거기다가 이제 책을 나중에 다 버리게 네. 네.
0: 그리고 그 남자들은 네. 정말 온갖 죄를 자내고 와서 완벽한 턱시도를 네. 입고 네.
2: 결국은 그 야한 소설을
0: 듣고잖아요. 그렇게 꾸미고 와서는
1: 네. 그러니까
0: 야한 소설을 듣고 본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네.
1: 이질감이 들어요. 네.
2: 맞아요.
0: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얼마나 니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를 네. 보여주는 예.
2: 그런 희한한 작품입니다. 네.
0: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네. 또 이제 그 남편 역할의 네. 조진웅 또 약혼자 역할의 하정우. 네.
2: 그들이 꾸민 각각의 계략이 있고 네. 그걸 뒤엎는 여성들의 계략이 있고
0: 반전이 있고 거기에 네. 이제 그 집사 같은 네. 김혜숙 연기자 네, 연기자 나오고 아가씨도 저는 이 지금 김민희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는데 아가씨라는 작품 진짜 매력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 마지막에는 네.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1: 네. 느껴져요.
2: 확실하게.
1: 네. 저는 그 문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강렬했어서.
0: 네. 네.
1: 그 지하에 가는 문어가 있잖아요.
0: 그 지하. 네. 거기서 막 그 고문하고 왔던 네. 그 지하. 예. 네. 네. 박찬욱 감독이 약간 고문신을
2: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약간 그 치아 같은 거 좋아하고.
0: 아!
1: 뾰족한 거.
2: 올드보이에서도 이빨 뽑고 막
0: 그래. 네. 아,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이 작품이 청룡영화상에서 김민희가 네. 여우주연상 받고 네. 김태리가 신인 여우상을 받게 됐었대요.
0: 아가씨로요?
1: 네, 네. 아가씨로. 이렇게 한 작품에서 두 가지 상을 받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이 없는데
2: 대단하죠.
1: 네. 네, 특별한 네.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2: 그 이후로 뭐 김태리는 승승장구 지금까지.
0: 네, 지금까지.
1: 네, 네. 네. 하고 있죠. 그걸 그렇습니다. 시작으로 해서요.
0: 네. 정말 그 두 사람의 멋진 연기를 볼 수 있는 네.
1: 작품이에요.
0: 정말 멋진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2: 영화 하나 하지 않았어요?
0: 하나, 저 영화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2: 제목만 뭐 얘기해 주세요.
0: 저 이병헌의 달콤한 인생 하려고 했거든요.
1: 아, 악마를 네. 보았다.
0: 악마를 보았다. 달콤한 인생. 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 다음 기회에 네. 한번 다시 네, 3판으로 아~ 돌아오겠습니다.
0: 이건 영화 아가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나오는 음악인데요. 예. 진짜 3판을 할까요?
1: 네, 3판을 그렇죠. 한 여름이 무르익으면 네.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7, 8월에?
1: 네, 7, 8월에 해도 좋고 예. 뭐 당장 다음 주에
0: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도 되고 네. 근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저 김건희 씨가 나와야 되는 시간이라.
1: 아, 그러네요.
0: 네. 다음에 소리 씨하고 만날 때 네. 배우 이야기를 한번 더 하는 걸로.
1: 네,
0: 배우는 한 4탄 정도는.
1: 네. 아, 1년에도 안 끝나요.
2: 이건 안
0: 끝나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까?
2: 네. 김혜수 나왔죠. 염정아 나왔죠. 누구 뺄 거예요?
0: 아.
1: 김태리로 한번 해도 되고.
2: 네, 조인성 나왔죠. 누구 뺄 거예요?
0: 아니, 김건희 뺄 겁니까?
2: 그니까요.
0: 유해진, 최민식 어떻게 할 거예요?
1: 솔직해요.
2: SBS에서 고민식.
1: 안 돼요. 안 끝나요. 진짜.
0: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6일 녹음. 16일 오전 10시 반?

5월 27일 오늘은 놀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거짓말 같은 비 소식이 5월 마지막을 너무 수놓았네요. 믿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월 마지막 수요일 오늘은 놀자

0: 네, 가슴을 활짝 펴고 가보기 왜 이래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아, 5월 어제 이틀 정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내리라는 비는 안 내리고 불볕도 이만 내리고 있네요. 아, 오늘 오후에도 비 소식은 잡혔는데 비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 A, 배신의 계절, 그리고 손상미, 헤라의 질투.
1: 여기 DJ!

네, 스페이스A 배신의 계절 손상미 헤라의 질투 두곡 듣고 왔습니다. 요즘 계곡이나 참 사람들 많이 밖으로 나가셨죠? 연휴도 있었고요. 지금 뭐 아마 깜짝 놀라게 전국 방방곡곡 계곡 작은 골목까지 지금 뭐 대놓고 노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절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선거송이지만. 아, 여기저기 노래들 나오는데,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익숙한 노래, 너무 많이 나오는데, 흥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음 공연하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시간, 선거 기간 동안에 본인을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뭐 어떻게 보면 소망 같은 거니까, 이 시기에 즐겁게 흥겹게도 들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완주군 쪽에, 금요일인가 토요일 이렇게 쭉,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계곡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 후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제주에서 선거성 녹음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익숙한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다는 거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나요? 했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7년이라는 예에서 7년 정도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그 아이돌이 해체되고 뭐 해서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대단한 분들이 많죠. 내년인가요? 우리 동네 예, 자랑스러운 딸이 전주에 딸이 있는 그룹 소녀시대 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소녀시대 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보면 오래 준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존중을 해줘야 할까 싶습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 중에 우리가 다른 생각이 너무 우리는 다른 거야라는 게 우리가 저기 우린 다문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뭐 갈등이 세대 갈등이 좀 많았던 시기를 거치면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지고 살자 해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게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거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틀린 것도 너와 나는 다르니까 그 다른 생각이니까 존중을 해주자.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근데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해야죠. 근데 그 틀린 것을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나랑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이라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틀리면 내가 틀림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으면 그도 인정을 하고 그래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건 정말 차이가 많은 거죠. 요즘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된다고. 저희가 우리가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도 가정하에 남을 틀렸다고 말하면 그 이유를 대야죠. 이러이러해서 당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말이 틀렸으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깔끔하죠. 그녀가 나를 보내 브라운 아이즈 모토와 옹주 나는 내게 비타민 같아.

내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꾸만 네가 생각나잖아.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도

네, 머트와 용주의 너는 내게 비타민 같다.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브라운 아이즈의 그녀가 나를 보내였습니다.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소스빈, 소희, 좋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막스의 팀버 트럼펫의 파리팀 위다이. 신나는 노래 좀 가볼까요? 아, 이 가수 이름 너처럼 너무 발음이 그래. 아, 덩거방 앤 나반의 쌈사라. 내일 아파다도 예 스테이 잇 라이트.

Stayed It Right. 내리 화타도.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둥그번의 나반의 쌈사라였습니다. 버벌진트 목소리 듣고 올까요? 권정열이 비천하겠습니다. 굿모닝.

0: 전람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1: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0: 조명 때문에 한
1: 혼자

아, 버버지트 피처링 권정열의 10cm죠? 굿모닝 듣고 왔습니다. 문자라는 게 그전에는 좀 의미였고, 너무 이게 뭐야, 문자로 뭘 이렇게 보낸다는 게 좀 딱딱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저희들이 주로 보내는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문자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모티콘 사용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가 이모티콘을 너무 만발하면 좀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도 있고, 시절이 변하면서 뭐 굳이 목소리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 글로 표현하는 시대다, 되다 보니, 이 글에, 그렇죠. 이제 문자에 그게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노력하고, 그게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이고 익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서지원, 또 다른 시작.

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듣고 왔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슈프림 팀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슈프림 팀 영준의 그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5월 27일 5월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저희 이적 이벤트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조금 저희 방송 그 전개상 차고가 있어서 저희 당첨자 발표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6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아이리스의 It's Me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Hey, just say I'm your fave.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동네방네 투표하러 갑시다.
1: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2: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 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대아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0: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0: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체형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체형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권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께 대해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권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9: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나요? 짙은 초록의 옷을 입은 거리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어느덧 여름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5월의 전주 역시 봄에서 여름으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올해로 27살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아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주제로 전 세계 57개의 나라에서 모인 224편의 영화가 전주의 극장과 야외 무대를 채웠습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체 상영작 예매율이 85%를 넘어섰고 축제 방문객이 7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저희 5월의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 속의 청춘의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게스트분을 모셔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영화제의 또 다른 주인공인 지프지기 자원활동가분들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5월의 게스트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공헌장을 수상하신 시니어 지프지기 유지성님입니다. 지성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유지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성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작은 산골에서 태어나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나와서 영광스럽게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로 올라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를 전공 졸업하였어요. 그래서 1976년 ROTC 12기 육군 중위로 병역 의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제가 전공한 언어의 국가 인도네시아로 취업 출국하여 2007년까지 30년이 훨씬 넘게 인도네시아 현지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였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2007년 이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역시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전북 완주군으로 돌아와 다행히도 세 딸 모두를 출가 결혼 독립시켰고 그래서인지 가벼운 어깨로 오늘 제 고향 제가 태어난 그 방, 그 집, 그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 농사 일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인권 교육 전문 강사와 언어 문화 및 인문학 강사도 겸하고 있어요. 또한 저의 전공어인 외국어 통역 번역 프리랜서와 통역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현재 조금 나이를 먹은 현재까지도 대학생 위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직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지성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춘기록 프로젝트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시다. 지성님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지성님의 인생을 함께 살펴본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꿈이 있다면 누구나 청춘이라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와 찰떡인 게스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성님, 자기소개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이 지프지기 말고도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열정 가득한 청춘이신데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네, 간단간단하게 저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콩을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한 알은 땅 속에 있는 동물이 먹고 다른 한 알은 하늘이 나는 새가 먹고 또 다른 한 알은 우리가 먹는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전북 농업인님의 철학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 인권 교육, 문화 다양성, 언어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할 그 당시 2008년에 한국 사회는 제가 해외로 처음 출국하던 1976년 당시와는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2012년 다문화 이해 교육 우수 전문 강사로 선정되어 최우수 사례 전국 보고 경진 대회에서 청소년 특성에 기초한 다문화 이해 교육 최우수 사례로 주제 고 글로벌 리더. 자,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됩시다. 고 글로벌 리더라는 주제하에 부제는 차이와 차별 그리고 다름과 틀림의 철학이라는 주제와 부제로 전국 각지는 물론 전북 지역의 모든 그리고 또한 학부모 대상 미래 진로 교육까지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는 저의 특성인 외국어 통번역 프리랜서 및 통역 자원봉사. 저는 언어, 즉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언어는 모든 문화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씨앗이며 뿌리이고 열매입니다.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또한 언어는 정신이요, 넋이며 혼입니다.

0: 70대 중반에 접어듦에도 제 삶에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철학 세계로 학습 확장을 하는 것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일본어도 수강 신청하여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단계로 입성할 계획입니다. 젊음의 입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완주문화관광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저는 완주문화재단 이사직 직능을 수행함에 자랑스럽습니다.
1: 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일이 많으시면 하루하루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원하는 일만 하더라도 바쁘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표들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의 일상을 바삐 살아가는 데에는 강한 원동력이 있지 않으면 참 힘이 들죠. 지성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원동력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지성님께선 전북일보 2024년 4월 15일자 일과 사람 기사에 실리기도 하셨고, 2024년 여름 KBS 1TV 전주방송국의 투데이 전북 사람의 숲 휴먼 다큐에 출연하기도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활동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나요?
0: 네. 사실 이러한 지혜와 슬기, 그리고 젊음을 갖추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 자극과 동기 여부는 바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저를 항상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젊은 청춘, 우리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게 저의 영광과 위로와 용기의 연대를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푸지기로 몇 번을 참여하면서 매번 새로운 청춘을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저는 나이가 청춘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꿈을 꾸고 항상 배우며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것을 만나면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니까요.
1: 지성님만의 청춘의 정의가 참으로 멋있네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 역시 공감합니다.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 역시 꿈을 꾼다면 누구나 청춘입니다인 만큼 지성님과 저희 프로그램이 찰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지성님께서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인 지푸지기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0: 우스갯소리로 석사, 박사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석사, 박사 위에는 새로운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저는
1: 아!
0: 봉사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봉사.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부정적인 이념과 이익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긍정적 사회, 공동체의 사랑과 소통,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저의 특별한 외국어 재능을 활용한 통역, 번역 자원봉사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매우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적 글로벌 행사는 물론 전북 권역의 국제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저는 큰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자원봉사 단체, 전국적인 외국어 자원봉사 단체 BBB 코리아, 그리고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에 직접 가입하여 봉사 활동을 주도하고 동참하며 협동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 자격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정해진 절차에 의거 선발되면 현

0: 현장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즉, 법원, 검찰, 경찰, 병원, 인천공항, 한국산업인력공단, 평창올림픽, 24시간 온라인 통역 자원봉사, 유네스코 서울대회, 전북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전북 B2B 무역 상담, 2025년 APEC in 경주, 전주국제영화제 등등 동기부여 차원으로 많은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주시장상과 전북도지사상도 받은 바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기들이 쌓여가던 그런 중,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 전주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 영화 문화축제의 장인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 지부지기를 선발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어떠한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팀 내에 있는 매니저님들과 젊은 청춘 동료 지부지기들의 훌륭한 문화 감수성의 지원 덕분에 2023년에는 우수 지부지기상을 받았고, 25년에는 지부지기 발대식에서 큰 소리로 지부지기 대표 선서를 하는 영광도 기회도 얻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2026년에는 지부지기 해단식에서 70대인 제가 공헌장까지 수상하여 20대 젊은 지부지기님들에게 자원봉사 정신과 활동의 꿈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은 내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고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조용히 빌어봅니다.
1: 네, BBB 코리아에서는 6회, 6년 동안 통역 우수봉사자 상을 받으시고, 10년 이상 봉사한 분들께 드리는 로얄 멤버 패를 수상하시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장을 조금만 더 버틴다면, 진행자인 제가 살아온 일생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쏟으며 살아오신 것 같아요. 석 박사 위에 봉사라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네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저도 이번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지프지기로 활동을 해서 지성님과 인연을 쌓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성님께서는 게스트 센터의 웃음을 대표하시는 지프지기가 아니셨나요? 제가 일하는 2층 프레스 센터까지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지성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오시는데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많잖아요. 특히 지프지기 활동은 열흘간의 영화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을 응대하고 행사장 내부를 통솔해야 하는 업무라 활동을 진행하시며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프지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던 특별한 힘이 있으셨나요?
0: 네. 세은님의 멘트가 내 가슴에 꽉와 닿는
1: 그런가요?
0: 감동입니다. 동감하시죠?
1: 네.
0: 예. 저는 이번 27회 전주국제영화제 게스트센터 소속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즉, 게스트센터라 함은 뭐 사전활동도 있고, 게스트를 안내하고 등록을 받아 배지와 에코백을 제공하고 게스트 센터 내의 시설물 안내책자 카탈로그를 정리하며 그의 모든 게 끝나면 사후 활동 업무로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즉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시는 모든 국내외 초청 혹은 참가 등록 게스트 분들을 즉 배우, 감독, 심사위원, 프레스, 스폰서, 인더스트리, 그 이외에 초청된 모든 게스트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맞이하여 영화제 기간 공식 아이디 카드 역할을 하는 배지와 간단한 선물과 영화 입장권을 담은 에코백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합니다. 사실 이두 가지가 힘든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힘드는 업무, 사전 활동으로 약 2천여 명의 게스트들에게 제공하는 2천여 개의 에코백 패키징 사전 작업입니다. 에코백에 컵라면, 음료, 간식 등등 7, 8종류의 물품 박스를 외부로부터 상차하고 게스트 센터로 하차하여 이것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 그리고 각 물품 박스를 해체하여 그 에코백 하나하나에 정성들여 7, 8종류의 서프라이즈 선물들을 패키징하는 이틀간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작업하는 패키징은 남학생들에게도 고된 작업이지만 여학생들에게는 정말 버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하지 않고 끙끙거리며 그 사전작업을 완료하여 개막식에 맞추어 찾아오시는 게스트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푸지기들은 잘 알기에 우리의 젊은 지푸지기와 함께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들은 서먹서먹하지 않고 깊은 동료애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들은 두 번째로 언제나 환한 미소로 친절히 맞이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지피지기들을 따라서 배우며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가 미소로 맞이하면 게스트분들도 따라서 미소를 지으며 반응합니다. 저는 게스트센터 입구에서 종일 서서 게스트를 처음 맞이하며 안내하는 업무를 주로 했어요. 게스트센터 안에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언제나 항상 유쾌한 분위기의 공기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모두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업무일 수도 있었겠으나 다음과 같은 즐거움의 미소와 활력이 있는 것은 게스트들이 에코백을 받고 에코백을 단추를 똑 하고 따서 에코백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 저 역시 너무 즐거웠습니다. 게스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에코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 죽겠다는 게스트들의 표정을 읽으면 저는 곧장 달려가서 한번 딱 하고 열어보세요 라고 하면 라면도 음료도 신기한 서프라이즈 선물들도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코백을 딱 그렇게 열어서 확인하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주시며 고마워요 하시는 그 상황이 정말 큰 힘이 되었는가 봅니다. 또한 젊은 지푸지기들, 청춘들과 함께 웃고 꿈과 오늘을 이야기하며 활동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젊은 지푸지기들이 모든 시간 서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70대 동료인 저에게 다리가 아프시니 잠깐 쉬었다 하세요. 이 한마디가 피로를 치료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배려하여 주시는 겁니까? 원치 않는 배려는 또 다른 차별인데요? 라고 하며 웃으며 따라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 있는 운동은 다리 근육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라는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감퇴로 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친구들은 손뼉을 치며 동의하는 그 모습에 청춘 에너지의 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곧 지푸지기 활동을 하는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1: 맞습니다. 결국 아무리 힘든 업무여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느새 힘든 것도 잊고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영화제 기간 내내 지성님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으며 응대해 주시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역시 게스트센터에 웃음을 담당하는 지푸지기님 답습니다. 원치 않는 배려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말, 괜히 화들짝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 역시 꿈을 가진 모든 이들의 청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지성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지성님께서 지프지기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던 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영국에서 오신 한 신사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주국제영화제에 무려 25회 연속 참석하신 분이셨는데 올해도 영화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역시 작년에 이어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분 역시 작년에 만나 인사했던 나를 알아봐 주셨던 것입니다. 아, 영화제라는 이 공간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시간을 이어주는구나 하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게스트센터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젊은 지프지기들이 제게 써준 손편지, 손쪽지 모음 롤링페이퍼, 이 손쪽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지프지기 한 분 한 분의 환한 미소와 그 행동이 겹쳐 보이는 감동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20대와 70대라는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분명 훌쩍 뛰어넘은 사랑의 고백 청춘 러브스토리 손쪽지를 제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써준 한 손쪽지에 단순한 종이 한쪽이 아니라 세대 간 조화로운 청춘 에너지를 선물로 주고받은 소중한 감동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주국제영화제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큰 보람은 우리 젊은 청춘들과 함께 아름다운 말과 친절한 미소로 존중하는 행동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으로 인사하고 소통하며 상호 격려하는 손 맞잡음과 거리낌 없는 감동의 허그를 시시때때로 연출한 한 영화와 같은 영화문화축제의 장에서 꿈과 젊음을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며 배우고 이야기하며 동감하고 감동하며 즐겼던 그 모든 시간이 값진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곧 전주국제영화제의 자랑입니다.
0: 지성님의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은 지프지기, 전주국제영화제의 순간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군요. 사실 자원봉사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서 사랑을 제공하는 행위가 바로 숭고한 봉사 정신이죠. 때문에 봉사와 사람과의 유대감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고 안성기 배우님을 기리며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라는 특별전 역시 진행됐는데요. 지성님께서는 매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참여하시면서 특히나 이번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셨다고 해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27회 전주국제영화제 국민배우 고 안성기의 특별전. 왜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다가왔을까요? 1972년, 반세기가 훨씬 넘은 여름, 저 앞으로 보이는 전주 소양천에서 ROTC 하계 병영 훈련이 있었어요. 잠시 휴식을 즐기며 물장구 치던 그 한 장의 흑백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한 장의 흑백 사진 속에 저 풋풋한 청춘들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푸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안성기 특별전을 생각하며 반세기도 넘은 유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합니다. 세월이 그렇게도 흘렀어도 지금도 그는 아직도 스크린에 빛 한가운데에서 활짝 웃고 있고 저는 게스트 센터에서 여러 게스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국민배우 안성기는 한국의국어대학교 ROTC 동기동창으로 그는 베트남어를 전공했고 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전공하며 군사훈련을 받으며 가까이서 본 국민배우 안성기를 간단히 회상합니다. 찡그린 얼굴 한번 내보이지 않았고 환한 언행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거친 말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안성기.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순하며 교육시간 한번 빠짐없이 오직 성실함의 대명사였고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동료들을 겸손과 존중의 태도로 대했고 힘든 교육훈련 중 시간 중 군사훈련 시간 중 간단한 10분의 휴식시간 평소 그렇게 순하고 말이 없는 안성기 갑자기 돌변하여 해학과 위트로 모든 동료들을 웃기고 울리며 동료를 위로했던 그 끼가 모든 국민의 배우로 자랐나 봅니다. 전주특별국제영화제의 특별전에서 국민배우 안성기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저는 그를 흠모하고 그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0: 고 안성기 배우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추억도 있으시고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청춘 지푸지기분들과의 인연과 추억도 쌓으시고 감사히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에도 출연해주시고 애틋하고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하게 기억될 영화제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성님은 많은 활동들을 수행하시며 지치지 않는 열혈 청춘의 삶을 보내고 계신데요. 지푸지기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 전문강사, 통역위원을 해오시며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경험과 추억들도 있으신가요?
1: 네, 저는 제 전공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여서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며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이주민,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 통역, 자원봉사는 물론 통번역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학생, 멘토링 활동 등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경험들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귀국했으니까 벌써 귀국한 지가 18년째이니 많은 시간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과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몇 가지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킬 때마다 어떤 학습자들을,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밤잠을 설치며 그 다음 날을 기다립니다. 고 글로벌 리더라는 주제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젊은 청춘들이 한국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는 소양, 차이와 차별, 다름과 틀림의 철학,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으며 차이와 다름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화 다양성을 가지는 그러한 젊은 한국 청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항상 성실하게 설레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비 코리아. 비비비 코리아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비비 코리아는 무선전화로만, 핸드폰으로만 통역하는 무료 서비스 통역 업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것한 가지와 좀내 가슴을 지금까지도 여며오는 슬픔의 통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인도네시아 한 할머니가 일본에서 손자 두 명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트랜싯, 즉 자카르타로 가야 하는데 일본에서 온 비행기가 연착하여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떨쳤어요. 즉이 할머니는 인도네시아어만 할수 있는, 그래서 자카르타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저희 비비비 코리아를 찾았어요. 온라인상으로만 전화 통역하는 비비비 시스템이라 저는 재빨리 한국인 항공사 직원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할머니와 두 어린 손자가 인천 싱가포르, 자카르타로 갈수 있는 항공편 수배와 안내는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트랜싯에, TS에 능숙하지 못한 이 할머니를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 싱가포르 측과 확실한 코디네이션을 하여 자카르타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협조 체제를 확보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여 이를 기꺼이 받아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인천공항 한국인 직원.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드리니, 물론 인도네시아어로 유창하게, 친절하게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1,000번이 넘게 고맙습니다. 뜨리마카시, 인도네시아어로는 뜨리마카시, 고맙습니다를 연발하셨습니다. 네. 어떤 면으로는 참 우리 부모가 해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 비비비가 등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열심히 자랑스럽게 이 통역 사례를 좋은 사례로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슬픈 이야기, 새벽에 통역 요청 전화가 따르릉 저에게 병원으로부터 통역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공장 사고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 인도네시아에서 부인이 방금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조금 전그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사망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통역해달라는 병원 측 이야기.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통역하였던 그 슬픈 사례가 지금도 내 가슴에 뭉쳐 있습니다.
0: 사람을 돕는 통역 일을 하시면서 공경에 처한 상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뿌듯함을 느끼는 일도 있는 반면, 말을 전하는 업무이다 보니 슬픈 무게감까지 가슴에 안고 일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으시군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네요. 이 외에도 통역 관련한 일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 네, 통역을 많이 프리랜서로도 하고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 유네스코 60돌 서울대회에서 참석한 100여 명의 문화부문 세계 석학 전북권 문화 탐방 시에 1호차에 탑승하여 모든 석학들을 안내 역할을 맡았던 것이 가장 큰 통역 사례로 머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주 향토 음식 소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했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마는 번역했던 거. 전라북도 도청에서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주지사 일행 9명이 전북 도청 방문 및 전북 권역 산업 문화 탐방을 수행 통역했던 것도 큰 어떤 일화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곳에서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의 농업 분야, 그 중소기업 분야, 어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예기치 않게 노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현장에 떨어져서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중재하는 중재 역할에 통역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병원 이런 데서는 대부분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많은 통역 요청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의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했었던 일들의 역사이고 또한 오늘의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최고이기보다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실과 삶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성실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를 해부해서 우리의 지표로 삼아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저 역시 오늘 지성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다시 성찰하게 되고 지성님께 열정 가득한 청춘의 에너지를 잔뜩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꿈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항상 주변인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방송인이 되겠다는 장래희망보단 체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계획한 노년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지성님이 걸어오신 삶의 발자취를 이곳에서 함께 들으며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따르고 싶은 선배님에 대한 동경이 마구 피어오릅니다. 너무 아쉽지만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질문의 순서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님께서 같은 청춘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1: 같은 청춘.
0: 네, 맞습니다. 꿈을 같이 꾸는, 꿈을 꾼다면 누구나 청춘이니까요.
1: 네, 맞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을 넘어 80대로 향하고 있는 일명 꼰대의 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식지 않는 열정과 생명력에 풋풋한, 저는 진빨강을 좋아하고 진초록을 좋아하는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춘네들에게 던지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대여, 그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당신의 철학은 무엇이냐. 세 번째, 성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의 답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와 경험의 차이에 의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슬럼프도 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는 실패자가 된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찾아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절대 짧지 않고 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 그것이 곧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대여. 그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철학. 네,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은 내일의 거울입니다. 오늘은 어제이고 내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어 성실히 행하여야 하는 오늘입니다. 그러한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철학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철학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했던 성실. 성실은 말 한 발을 이루면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입니다. 즉 성자, 지성성자는 제 이름이 지성이지만 지성성자는 말씀언변에 이룰 성자를 합니다. 이게 말씀언, 말 한 발을 이룰 성, 이루면 곧 실, 열매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차가운 머리와 나의 따뜻한 깊숙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바, 그것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성실입니다. 즉 성실은 곧 꿈의 실체입니다. 꿈을 향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행위가 성실이며 곧 꿈의 이룹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성실에 대한 단어를 안 이후로부터 저는 성실히 살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즐겨 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말 한 발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이지 말 한 발을 이룬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실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CC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CC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CC? CC가 무엇입니까? C, consistently. 내가 생각하고 좋아했던 것을 일관되게, consistently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continuously. 즉 지속적으로 99도까지 갔다가 1도가 모자랄 때 관두면 이 물은 끓지 않듯이, 즉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100도가 될 때까지 내 꿈이, 나의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곧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조심해서 써야 할 단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각자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슬기로 다른 해석이 되어질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원칙을 저는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의 청춘이 곧 나의 청춘, 나의 청춘이 여러분의 청춘입니다. 그것이 곧 젊은 대한민국, 젊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성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며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다. 오늘은 어제이고 내일입니다 라는 말을 상기하며 지성님의 신청곡들을 끝으로 5월의 청춘기록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6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선거 상식 퀴즈 빠르게 갑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언제죠?
1: 5월 29일 30일 이틀.
0: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0: 본투표는 언제?
1: 6월 3일.
0: 딩동댕. 선거 상식 퀴즈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사전투표 5월 29, 30일. 본투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올 봄의 나비를 시청자 여러분 보셨나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바람에 실려갈 때 우리는 그냥 와 봄이 왔구나 하고 웃음 짓잖아요. 그런데 그 나비는 사실 길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비는 꽃이 한 장일 때 날아오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맞춰져 왔는데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꽃의 시계가 빨라졌어요. 꽃은 너무 일찍 피고 너무 빨리 져버리거든요. 나비가 날개를 펼쳤을 때 이미 꽃은 지고 없는 거예요. 약속장소에 나왔는데 상대가 이미 떠나버린 것처럼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며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용하는 제왕나비 들어보셨나요? 매년 가을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멕시코 숲으로 향하고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오는 장대한 여정을 하는데요. 그 제왕나비가 지금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이동 시기가 흐트러지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가 되는 식물마저 사라지면서 미국의 나비 개체 수는 지난 20년 동안 2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마리가 나뭇가지를 뒤덮이던 멕시코 숲이 이제는 조용해지고 있는 거죠. 나비가 사라진 봄은 어떤 봄일까요? 꽃은 피어도 날아오는 나비가 없는 계절.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작은 날개짓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지그로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는 사랑입니다. 이번 주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인 뉴스 그리고 지구 쓰다미 코너는 쉬어갈게요. 음악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밀리 사이러스의 Butterfly Fly Away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호 라디오 방송 지그로운 채식 생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채널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희 지그로운 채식 생활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2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후보자 이름은 알아도 공약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공약은 봤어도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 선거철마다 느끼는 그 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그걸 후보자에게 직접 들고 찾아가는 프로젝트 이름하여 김정배가 간다입니다. 혹시 웹 배달이 배달 웹 이름 같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재 연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선거판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재 연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연구원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 김정배가 간다 지금 지방선거 사업 담당하고 있고, 저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0: 네,
1: 저희 전주지속협은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NGO, 전문가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0: 네. 네,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NGO 단체라고 봐도 되겠죠? 아닌가요?
1: NGO와 행정의회 모두를 협의체 기구라고 보시면, 중간 연결 기구입니다.
0: 네, 중간 연결 기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각각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정배가 간다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배가 간다. 아까 제가 웹 어떤 배달 웹 이름이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김정배가 간다라는 것이 지금 전주 지속 발전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사실 저희가 지방선거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항상 전달은 하는데, 이 전달 과정이 뭔가 배달 과정과 유사하겠다. 뭔가 배달하는 컨셉으로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제일 유명한 배달의 민족.
0: 네.
1: 이 어플리케이션 떠올랐는데요. 정책 배달 하니까 줄여서 정배 하면 되겠다.
0: 정책 배달. 네.

0: 에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년마다, 아, 매년이 아니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배달 컨셉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해야 했던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1: 네, 저도 지방선거 사업을 이번에 두 번째 해봅니다, 벌써.
0: 네.
1: 네, 지방선거 때마다 정책을 모여서 뭐 시민들과 여러 캠페인도 하고 후보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모두가 좀 즐기는 그런 축제 분위기의 지방선거 사업을 만들고 싶었고,
0: 네.
1: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민들이 만든 정책이 후보자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하고, 그걸
0: 네.
1: 후보자의 공약으로 만드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을까 하다가
0: 네.
1: 정책을 배달하는 과정을 쇼츠, 짧은 영상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홍보해보고
0: 네.
1: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한 정책 협약이 아니라 시민과 후보자 모두가 즐거운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들어
0: 네.
1: 보고자 했습니다.
0: 네. 선거 문화, 즐거운 선거 문화가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자들끼리 굉장히 서로 네거티브한 어떤 전략으로 서로 얼굴을 찌푸리다 보면은 그것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후보자들이 만드는 것보다 지금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또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때는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고 좀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1: 네, 우선 정말 많은 시민 정책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총 208개의 정책이 있습니다.
0: 네, 208개. 네.
1: 저희가 5개의 분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다양한 뭐 장애인, 뭐 이주민, 그렇게 대상별로도 정책을 좀 분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0: 네.
1: 뭐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제 교통 흐름이 좋은 그런
0: 네.
1: 출근길. 그래서 여기에는 뭐 승용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보행자,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출퇴근이 더 편리하고 원활해질까, 그런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정책이 지역화폐 듀얼 엔진이라고,
0: 예.
1: 지역화폐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0: 지역화폐를 관광객이, 그러면 관광객은 그 지역화폐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 지역만의 특징인데,
1: 네, 전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데,
0: 예.
1: 관광객이 와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
0: 네.
1: 현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0: 아,
1: 네, 그런
0: 네네.
1: 정책을 좀 만들기도
0: 그것도
1: 했고,
0: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특히 전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까지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네, 지역화폐, 네.
1: 네, 그
0: 그리고,
1: 외에도, 네, 뭐 중요한 뭐 기후 정책이라든지 그런
0: 네.
1: 햇빛 에너지 정책들,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의제들이 조금, 아까 이제 그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분야별로 또는 대상별로, 우리 다른 대상별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더 그럼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좀 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1: 크게 시민 정책의 출처는 세 개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로는 작년 25년 10월에서 11월 2달간 진행된 전주시정연구원에서
0: 네.
1: 전주 시민정책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0: 네.
1: 거기서 모집된 128개의 정책, 시민
0: 네.
1: 정책들이 있고, 또 저희 전주지속협의,
0: 네.
1: 뭐 시민조사단 전문가, 다양한 시민들 기관들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니터링도 하고 연수도 가면서 발굴된 또 31개의 정책들이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전주시의 정책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탄소중립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녹색전환연구소라는 곳에서
0: 네.
1: 전국의 49개의 기후 정책을 책으로 발간을 했었어요.
0: 어떻게 보면 공동 정책이라고 보면
1: 그렇죠.
0: 되겠네요. 네, 전국적으로. 네네.
1: 거기에 우수한 기후 탄소중립 정책 49개를 또 가지고 와서
0: 네.
1: 총 208개의 정책이
0: 네,
1: 모여졌습니다.
0: 아, 전주시정연구원에서 시민정책 공모, 네, 거기에서 굉장히 128개의

0: 이렇게 이제 208개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한 거,
1: 네.
0: 그다음에 전주 지속 발전 가능 협의에서 받아온 정책들, 그리고 녹색 전환 연구에서 전국적인 공통 어떤 주제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요. 그럼 배달은 실제로 누가 언제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 중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자 중에서도 배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좀 배달에 관한 내용을 좀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여기 좀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저희가 처음에는 208개 정책을 저희 전주지속협 블로그에 정책 메뉴판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0: 네.
1: 모두가 볼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정책 메뉴가 주문이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배달은
0: 네.
1: 주문은 시민도 아닌 후보자도 아닌 5개 지역의 정당이 주문을
0: 아,
1: 했습니다.
0: 먼저 정당이요?
1: 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정의당까지.
0: 네.
1: 그리고 정당에서 주문을 사무소에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만든 정책이니까 그거를 출고하는 것을 시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환경단체, 시니어 클럽,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대표 정책들을 출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후보자들이 받아보는, 이제 배달을 받아보는 것이었고, 그 배달원은 김정배가 배달원인데, 가상의 배달원이지만 사실은 저희 전주지속회 사무국 직원들이, 네, 2인 1조로 이제 한 명은 촬영하고 한 명은 배달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0: 네네.
1: 이
0: 옷을 입고.
1: 민트색 점퍼를 입고, 이제
0: 네네.
1: 아이스박스를 들고 헬멧을 쓰고, 그렇게 후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0: 굉장히 재밌어요. 정당이 주문을 하고, 시민들이 주문받은 것을 출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들이 받는
1: 네.
0: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선거가 6월 3일에 이제 실시되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 배달이 완료가 되겠네요.
1: 그렇죠. 저희 선거 전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0: 네, 선거 전까지 계속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정책을 받아본 그 후보자들이 어떤 반응인지 좀 궁금해요.
1: 네, 사실 지역에 처음 해보는 컨셉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보자분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뭐 청년 후보자들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게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겨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선거 사무소 각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 사무소에 찾아뵈었었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시면서 또 즐거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촬영하는 것들이 어색했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반겨주고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0: 그 아까 초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가 좀 재미있는 선거. 그냥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그분들의 그동안 과거 이력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받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방선거여서 굉장히 좀 뿌듯하다. 그리고 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시민들을 만들어가는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달하면서 좀 인상적인 어떤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항상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1: 네.
0: 재밌는 이야기들 좀 풀어주실까요?
1: 우선은 모 후보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정배가 간다 말고는 재밌는 일이 없다. 그런 말들도 했었어요. 근데 좀 사업과 별개 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희가 김정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진짜 지역에 김정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저희 사업을 보시고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재밌는 지방선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제 농담 삼아 내 이름이 활용되고 있는데 저작권을 열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재미있게 좀 올려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0: 김종배, 김종배였나요? 우리
1: 네.
0: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온 배신한 김종배였나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1: 처음 들어보는 배우 이름입니다.
0: 아,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요. 네. 아주 웃음이 나왔으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것에서요. 자, 그런 얘기 이제 그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기고요. 그 정책을 이제 후보자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1: 사실 저희가 후보자들이 김정배가 간다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0: 아, 네.
1: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 모든 후보자가 208개 정책을 한
0: 네.
1: 번씩 쭉 검토를 하게 됩니다.
0: 네.
1: 신청을 하는 경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여한 모든 후보자가 이 시민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해 캠페인을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배달 방식이 저희가 네이버 설문을 이용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후보자가 후보자 이름도 쓰고 정당도 쓰고 208개 정책 중에 자신이 꼭 이행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중복해서 고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꼭 이행하고 싶은 대표 정책 한 개를
0: 네.
1: 고르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서 이제 됐을 경우에 출마해서 됐을 게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 정책은 꼭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1: 맞습니다.
0: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도 약속인 셈이잖아요.
1: 네, 저희가 그 배달 과정이 다 영상으로 촬영되고 저 SNS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든 박제됐다고 볼수 있죠.
0: 네, 그러겠네요.
1: 그리고 저희가 그 선택해주신 정책들을 영수증처럼 저희 배달 컨셉이다 보니까 영수증으로 정책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그거를 촬영할 때 기념품으로 그래서 어떤 후보자분들은 사무소 벽면에다가 그 영수증을 붙여놓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그걸 보고 이제 이행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1: 네.
0: 것도 볼수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거절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1: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일부 이제 경선 과정이 조금 바쁘시거나 그래서 좀 미뤄진 적은 좀 있었었고 어떤 분은 사실 오늘 촬영하기도 했는데 사무소에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비가
0: 어떡해.
1: 너무 많이 와가지고 촬영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거절당한 적은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굉장히 이례적, 이해적인 어떤, 거부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궁금한 게, 208개의 이제 의제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하거나 또는 선호한 의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1: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역시 교통
0: 아,
1: 정책이었습니다. 네.
0: 네.
1: 그래서 뭐 주차 문제도 있지만 그 출퇴근,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좀 어려운 문제들, 대중교통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그런 교통의 흐름을 좀 개선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0: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1: 네.
0: 교통정책은. 그래서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주시 그리고 모든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행정 전체적으로 이걸 움직여야 될것 같은 건데요. 시민들이 그 교통 의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또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제들이 있잖아요. 네,
1: 네.
0: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우선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이 사실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방선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체감이 되는 선거이기도
0: 그렇죠.
1: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선거로서 우리 시민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만든 정책들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반영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지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지방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어떤 선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더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그 김정배가 간다라는 프로젝트가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금 핫한 어떤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엄청 핫하지는 않은데요.
0: 좀
1: 저희,
0: 뻥튀기하면서
1: 네, 사실 얼마
0: 네.
1: 전에 저희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활동가들이 매년 모여서 뭐 서로의 사례를 우수 사례도 소개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활동가 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경남 산청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 지방선거 세션으로 김정배가 간다를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활동가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박 2일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이 이 사업 너무 좋다. 너무 새로운 사업이다. 우리도 해보고 싶다. 그런 피드백들을 좀 많이 받아보고 왔습니다.
0: 그래서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켓팅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그리고 후보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게
1: 그렇죠.
0: 이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근데 이 후보자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이후에 이것들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1: 저희가 후보자들이 주문한 메뉴를 모두 매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매출 장부.
1: 네.
0: 네.
1: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분들이 선택한 정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0: 네.
1: 계속된 지방선거 끝나고도 계속되는
0: 네.
1: 사업 중에 하나고요.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분들의 약속 영상이 저희 SNS에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0: 그래서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되는지 계속 팔로우해서 또 그러한 내용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 또는 후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지방선거가 사실 대선 총선에도 관심이 많지만 지방선거보다 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체감이 가는 것은 지방선거입니다. 그랬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김정배가 간다는 계속 선거 때까지 계속 배달을 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진짜 정책 선거가 되고 그 정책 선거가 시민들의 선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배가 간다는 계속 배달을 하겠습니다.
0: 네, 김정배 간다. 계속 배달이 이어지고, 혹시 시내에서 김정배 간다 정책 배달 보신 분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김민재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방송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93.5MHz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실 거죠? 버리면 그만, 사면 그만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낡고 해진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분을 모셨습니다. 충남 논산에 살면서 버리는 대신 고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뜨개 수선 공예가 그리고 수선의 기쁨의 저자인 재탕한 안미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멀리서 오셨죠? 아침에 바쁘셨을 것 같아요.
2: 아니요, 괜찮아요. 요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서.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에 귀촌해서 살고 있고요. 새 아이의 엄마가 우선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뜨개 수선 예술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뜨개 수선 공예가 예술가 그리고 네. 수선의 기쁨의 저자이신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재탄 안미영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 처음에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이분이 외국인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습은 외국인이 아니셨어요. 본명은 안미영님이신데요. 재탄한 이름을 특히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2: 네, 오래전에 이제 블로그를 쓰려고 할 때 이제 닉네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제타 레디큘리라고 부르는 행성이 있더라고요. 우주에서 네. 생명체가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제 이게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행성이 있어서 이제 제타 뭔가 의미가 좀 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타라고 쓰게 됐습니다.
0: 네, 지구 안에 또 다른 행성이 여기 우주. 있습니다.
2: 아 지구 안에는 네.
0: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아이가 셋이라고 하셨고 아이의 엄마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특이한 것은 홈스쿨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네.
0: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세 아이인데 고등학교까지 홈스쿨링 굉장히 어려울 텐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2: 뭐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큰아이가 27살이에요.
0: 네.
2: 큰아이 9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둘째는 입학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막내는 지금 늦둥이여가지고 14살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네, 입학 사실은 없고 정원의 관리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0: 네.
2: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어쨌거나 이제 첫 큰애가 가람인데 가람이가 학교에 갔을 때 너무 행복해서 갔는데
0: 네.
2: 네, 저가 다닐 때랑 그닥 달라진 게 없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1년간 상태를 좀 잘 보고 많이 아팠거든요.
0: 네.
2: 그래서 물론 적응은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아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협의해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랑도 다행히 잘 협의가 돼서 그 당시에 정원의 관리로 네, 돌려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죠.
0: 네.
2: 네.
0: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홈스쿨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2: 네.
0: 부모가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2: 네.
0: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이제 중학교를 가는 이제 일반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 셋을 홈스쿨링으로 키웠다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는 거죠?
2: 네. 뭐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0: 네.
2: 사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철학이긴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으로 만났으니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보자라는 게 철학이면 철학이고요. 매일매일 즐겁게. 그리고 사실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0: 네.
2: 네. 아이들과 지냈던 시간이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물론 바쁜 적은 있긴 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로스터리 카페를 같이 운영했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거를 다 오픈하면서 카페 가서 손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런 많은 거를 그냥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배운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2: 아마 다시 돌아가도 다시 하지 않을까.
0: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만나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는 손님과 대화는 또 다르기 때문에 또래 문화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학교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2: 글쎄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이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다시 가고 싶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대화를 했고 그리고 뭐 유치원 친구들도 다 성장해서 중학교 나이 되었을 때도 만나고 스카우트해서 만나고 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도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조금씩 애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뭔가 순수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든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요. 15살이 지나면서부터 다른 교육기관이 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덴마크를 알게 되어서, 덴마크 호이스콜레를 18.5세에 가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었고,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 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해외에 저희가 자유여행으로 3주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약간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2년 정도 3년에 한 번씩 할인 티켓을 구매해서 3주간 그곳에서 그냥 살다 오는 거, 관광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내다 오다 보니까 다른 문화들을 더 느끼게 된것 같고요.
0: 그렇죠.
2: 네,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한국의 뿌리는 있지만 다른 곳도 있구나. 그리고 다른 곳도 갈 수가 있구나. 네, 언어도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접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서로 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0: 직접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교육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AI 시대에서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교육 체험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하고 외적으로나 아니면 내재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할 것 같은데, 좀더
2: 맞아요.
0: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 아닌 좀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계 현장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뒷전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새로운 어떤 프론티어 선구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 고맙습니다.
0: 네.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건 뜨개질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시간 잡아먹기나 아니면 잡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뜨개질을 했던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볼때 굉장히 어깨가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되게 이게 하나의 그 취미로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하나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뜨개질, 이제 뜨개 수선 공예가 예술가로 제가 이제 불리잖아요. 근데 이 뜨개질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2: 뭐 사실 뜨개질은 뭐 결혼하면서부터 남편한테 조끼를 한번 떠주고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된것 같고요.
0: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2: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전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시장에 가면은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가르쳐 주면서 실을 구입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로스터리 카페를 남편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카페에 필요한 저희가 약간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냥 다 활용해서 쓸수 있는 카페 인테리어도 했었고, 그리고 따뜻함을 담기 위해서 제가 뜨개질을 해서 뭐 받침을 만든다던가 뭐티 워머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귀촌을 하면서 뭔가 독립적으로, 왜냐면 남편과 함께 보조적인 입장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했다면, 아, 독립적으로 여성인 엄마가 제가 뭔가를 할수 있어, 뭐가 있을까? 아, 뜨개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뜨개질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뭐 가방이나 머플러. 사실 저는 큰 작업들, 이렇게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잘 못하고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엄마 부르면 달려가야 되니까. 그랬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어깨 아프고 뭐 힘든 그런 과정을 저는 이렇게 좋아한 편은 아니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조각 뜨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각조각 떴던 거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캠페인 하는 연구소랑 인연이 되어서 거기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 뜨개 조각으로 그러면 의류 교환하고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뜨개 조각으로 주머니를 만들다던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뜨개 수선에 대한 매력에 더 빠졌던 것 같아요.
0: 네, 이제 다시 입다 연구소 만남에서 이제 뜨개에서 이제 개인이 쓰던 어떤 소품에서 이제 이게 수선으로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0: 네.
2: 네.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오래 같이 학교를 가지 않고 생활했었는데 뭐 어릴 때 애들이 엄마 모자 떠줘 모자가 여기 추우니까 목이 있었으면 좋겠어 목을
0: 네.
2: 덧대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걸 계속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0: 네.
2: 저는 좋아하는 각자의 개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스타일에 괜찮으면 주머니가 없어도 일단은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0: 네.
2: 주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 달았던 것 같아요. 니트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0: 네.
2: 제가. 네네네.
0: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수선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양말 구멍이 나더라도 그 금방 꿰매서 쓸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이렇게 수선하면은 재사용이 될수 있는 건데 그냥 버리면서 또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그런 그 순환 시스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그 평균 수명이 거의 20년에서 30년이라고 제가 책에서
2: 네네,
0: 봤는데
2: 맞아요.
0: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2: 그러게요. 뭐, 예를
0: 그래,
2: 들면은, 저희
0: 네.
2: 엄마 옷장에서 80대 넘으셨는데, 잘안 버리시고 보관을 오래 하세요. 그것도.
0: 네.
2: 그래서, 오, 이 스커트가 너무 예쁜데, 주름 스커트. 그러면 제가 늘려서 입고, 뭐,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0: 네.
2: 제가 입었던 젊을 때, 20대 때 입던 거를
0: 네.
2: 딸이, 오, 이거 요즘 스타일이야.
0: 유행 돌고
2: 네,
0: 도니까요.
2: 맞아요.
0: 네.
2: 그래서, 좀 괜찮은 의류를 구매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면, 이거 계속 입고 싶은데, 그럴 때 이거를 약간 보이는 수선으로 하면
0: 네.
2: 좀더 매력 있게 탄생이 돼서, 네, 계속 이렇게 입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려주면서.
0: 네. 예를 들어서 옷이 헤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버리기는 좀 아깝고 유행이 지나고 이제
2: 네.
0: 그런 것들을 뭐 지갑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꽃무늬를 이렇게 내서 만든다든지 새롭게 옷을 새롭게 재탄생을 시키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리디자인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0: 네.
2: 왜냐면은 저는 바지 통을 넓히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뜨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을 자세히 알고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가 먼저인 것 같고요.
0: 네.
2: 그래서 유행에 휩싸이지 않고 내 몸에 어울리고 나는 어떻게 연출해서 입는 게 매력이 있을까?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남들하고 똑같지 말고 내 매력을 찾아가는, 거기에 더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0: 세상에
2: 네.
0: 하나밖에 없는 옷이잖아요.
2: 네네,
0: 예를 들어서
2: 맞아요.
0: 트렌드에 맞춰서 옷을 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몸과 내 색깔에 맞게끔 다시 리폼은 아니지만 어떤 그 수선도 아니잖아요.
2: 네네, 어떻게
0: 어떤
2: 보면. 네,
0: 덧붙이는 거.
2: 맞아요.
0: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
2: 네.
0: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즐기는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패턴의 옷, 똑같은 색깔의 화장,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개성이 없잖아요.
2: 네,
0: 그런데
2: 맞아요.
0: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그런 옷을 입으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그래서 좀 무난한 색깔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0: 네.
2: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내 색을 찾아보는,
0: 네.
2: 이제 그런 워크숍을 테마를 저는 늘 잡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뜨개,
0: 네.
2: 조각조각을 뜨기 때문에.
0: 네.
2: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공예가라고 하셨는데,
0: 네.
2: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다시 입다 연구소 대표님이,
0: 네.
2: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뜨개 수선 예술이라고
0: 네.
2: 테마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뜨개 수선 예술가가 되었는데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예술가다.
0: 네.
2: 그래서 공예는 뭔가 더 전문적이고 정교하고 이렇게 해야만 될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재능으로 각자의 걸 만들어가고 삐뚤빼뚤해도 매력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0: 네.
2: 오 제가 오 그런 뜻으로 그랬군요. 와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뜨개 수선 예술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예가는 네. 아니라고.
0: 네, 네 그러니까요. 네네. 예술가 수선 예술가 굉장히 네. 맞는데요. 저는 어떤 예술가일까요?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능력 꼭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부터 좀 고민을 해서 저도 뭐의 예술가라는 한번 애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라디오에서 예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0: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어떤 예술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아까
2: 맞아요.
0: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 하다고 했잖아요.
2: 네, 네,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말을 잘 꾸미면 양말 공예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요.
2: 네네.
0: 그런 네. 어떤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우리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친환경 패션 업사이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선생님과 하는 것과 좀 다른 결의인 거죠.
2: 네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집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보통 희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엄마가 네. 되면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어떤 거를 물려줘야 될까?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 그리고 네.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쓰레기 문제에 더 관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십다 연구소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죠. 그 현황들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서 아 다행히 면 티셔츠를 샀을 때 그냥 하나를 오래 입는 게 좋았던 거구나.
0: 네.
2: 말 그대로 면화를, 목화를 키우는데도 그렇게 많은 살충제와 물이 들어가는 거고
0: 네.
2: 염료로 인한 내 공해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0: 네.
2: 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좋은 기업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으로 최대한 만드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의 거를 구매를 해서 오래 입고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구나.
0: 네.
2: 그리고 저는 이제 뜨개질을 하니까 뜨개질을 해서 정말 뭐 스웨터나 머플러 선물해주고 싶으면 100% 울을 네. 털실을 구매해서 그거는 100% 썼거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0: 네, 네.
2: 동물털이기 때문에.
0: 네.
2: 그래서 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걸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0: 네, 네. 네. 그래서 그 뜨개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패션 산업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의류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2: 네, 네.
0: 거잖아요.
2: 맞아요.
0: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쓰레기가 있지만
2: 그렇죠.
0: 우리가 얘기 나눈 이야기는 의류 폐기물.
2: 네,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물과
2: 네.
0: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2: 네.
0: 또 그 염료로 인해서 네. 또 노동자들이 네. 입는 피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 네, 네.
0: 단순하게 면 티셔츠 하나 빠르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 한번 입고 버리는 것보다 오래 입고 또 해지면 다시 수선해서 입을 수 있는
2: 네.
0: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도 이게 하나의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하나의 실천 전략이
2: 네, 네.
0: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수선 워크숍도 하시고
2: 네.
0: 이제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뜨개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전주에 있는 세활행센터 다시 보험에 입주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네.
0: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2: 네네. 제가 어쨌든 뜨개 회사의 크리에이터로 낙양모사라는 대구에 있는 큰 회사가 있어요. 오래되고. 크리에이터로 만나서 털실을 작업을 했는데요. 다십다 연구소 협업을 하면서
0: 네.
2: 폐기되는 털실에 대해서 궁금해졌더라고요.
0: 그래서, 폐기되는 털실이요?
2: 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폐기되는 털실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주 많죠. 이러시는
0: 네.
2: 거예요.
0: 네네.
2: 네, 돈 주고 다 폐기하는 걸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는 이번에 릴레이 그 당시에 릴레이 전시가 있었는데 윈도우 작은 전시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보통 크리에이터들에게 원하는 털실을 가져가게 해서 새 거를 그걸로 작업을 하거든요.
0: 네.
2: 근데 저는 그냥 폐기된 털실을 보내주세요. 그걸로 작업을 할게요.
0: 네.
2: 그래서 폐기되는 털실을 그때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다 버렸군요.
0: 네.
2: 그래서 와 이걸로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할 때 그 낙양모사의 폐기 털실을 기부받아서 그걸로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0: 네.
2: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털실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조각을 뜨기 때문에.
0: 네.
2: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기는 저는 다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미 생산된 거고
0: 네.
2: 폐기되지 않으려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걸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뭔가 창작을 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나 플랫폼을 만들면 서로에게 많이 사용되고 이미 생산된 거기 때문에
0: 네.
2: 뭔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얀스무크라고 하는 브랜드를
0: 네.
2: 야는 털실이고요. 스무크는 네. 덴마크어로 아름다운이란 뜻이에요.
0: 네.
2: 그래서 폐기 털실과 자투리 털실에서 보물을 찾다라는 뜻의 브랜드로 재활용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0: 네.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2: 워크숍은 주로 지원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2: 워크숍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기술들을 왜냐하면 뜨개질은 보통 겉뜨기라는 기술과 안뜨기란 두 가지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배워서 아주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가면서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2: 저는 뜨개를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작업으로
0: 네.
2: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은 계속 시민들과 이루어질 것 같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건 좀 더 유쾌하고 상상력 있고 재미있는 그런 소품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완전 비영리는 아니더라도 약간
0: 네.
2: 비영리 쪽으로 가서 네 그게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어서
0: 네. 네
2: 많은 사람들께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는 소품이나 뭐 네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창작자들과 연결도 할 수 있는
0: 네,
2: 네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2: 세월형 센터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얼마 전에 오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2: 네.
0: 워크숍은 이제 열릴 때 아마 세월형 센터에 공지가
2: 네네.
0: 나갈 것 같고요.
2: 네, 맞아요.
0: 그리고 거기 이제 상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2: 네네.
0: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이 세월형 센터 선생님의 그 코너에서
2: 네네.
0: 어떤 것을 워크숍 빼고 배우거나 네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2: 네.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네. 이제 연구 중이고 이제는 시작할 것 같아요.
0: 네.
2: 제가 이제 5월에 미리 있던 덴마크 일정이 있어서 다녀오고
0: 네.
2: 나서 6월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2: 자주 오셔서 그냥 왜냐면은 거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0: 네.
2: 네, 길특이꾼 5번방
0: 네.
2: 항상 오셔서 보시고 뭐 정말 폐기 털실이 이렇게 많았어요 라는
0: 네.
2: 것도 그거에 대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0: 네 그렇죠.
2: 맞아요.
0: 네.
2: 모든
0: 네.
2: 생산품에는 폐기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0: 네. 그러면 5번방을 방문하셔서 지금은 워크숍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지만
2: 네네.
0: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텐데요.
2: 네.
0: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 청바지 같은 거 오래된 거 있잖아요.
2: 네네.
0: 이제 통이 이렇게 넓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통이 조금거나 근데 청바지를 오래 입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근데 유행이 지나서 입지 않고 그냥 옷장에 있는 것들 거기에 조금만 어떤 뜨개로
2: 네.
0: 해서 덧붙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패션의 리더로 될 것 같은데요.
2: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제가 떠올라요. 제 옷장에 있는 옷들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집에 있는 옷들 오래되어서 또 유행이 뒤처졌다고 입지 않은 옷들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활력을 옷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2: 네네.
0: 마련되었다라는 것에 큰 박수
2: 감사합니다. 네.
0: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기후 위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위기다 보니까 위기가 위기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수선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2: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시민, 소수민들이 모여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걸 그냥 하자.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니고 뭐할수 있는 걸 최대한 할수 있는 거를 영향이 많지 않다고는 해요, 사실. 그게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가 이거 해봤자 영향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귀촌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도 날씨 변화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여름엔 너무 뜨겁고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그냥 제가 하는 수선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년 넘게 해왔던 것들이고 이게 그냥 수선이 궁색하다고 느껴지는 수선이 아니라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나를 유쾌하게 할수 있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수 있는 게 덤으로 오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인생은 그래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시민들이 그래도 뭐 나의 어떤 작은 행동이 큰 어떤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갖고 있으면 정부나 기업이 변하는 거잖아요.
2: 네,
0: 그게
2: 맞아요.
0: 우리 시민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2: 네.
0: 그렇지만 위기라고 해서 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당장. 그래서 수선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내가 집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 수선이 뭐가 있을까요?
2: 사실 다할줄 아실 거예요. 뭐 뜨개질도 마찬가지고 바느질도 마찬가지고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일단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워크숍 오셨을 때 이거 버리지 말 걸, 놔둘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신발도 제 작품 중에 막내딸이 5살 때 신던 신발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못 버리고 있었는데 그 부위를 뜨개질로 수선을 해서 작품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애가 신던 건데 이거 버리지 말걸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주에 계신 분들은 혹시 조금이라도 아직은 5월 달은 내가 뭐할게 뭐가 있을까 일단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이제 전주에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통해서 갖춰지게 되는데요.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뜨개 문화로 수선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가 좀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께서 그 일에 앞장서 주시면 또 이런 일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할 말씀만 부탁드린다면은요.
2: 저는 사실 이곳에 처음 왔는데요. 여기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제는 들으려고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붐처럼 일어나고는 있어요. 수선 문화가 젊은 친구들도 약간 힙하게 보이는 수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부터 전주에 오기 전부터 이제 서울에선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귀촌하는 8년간. 그랬는데 전주에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재활용 센터와 인연이 되면서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한국에서 그 유행이 몇 년씩 뒤처지면서 달라지는데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몇년 걸리더라. 이런 게 있는데 지방에서 있던 것들이 더 서울에 역수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될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겁게 뭔가를 해낸다는 게 지방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0: 네.
2: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전주에 많이 내려오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예술적인 감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주에서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0: 네. 그 새어랑센터 이름이 새어랑센터 다시 봄이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전주에서 모든 것을 다시 네. 보고 네. 만들어가고 또 네. 알리는 그런 네. 전주의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

0: 역시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연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0: 광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벽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9: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계절의 틈새마다 시간은 저마다의 색을 칠해둡니다. 지금 우리 앞에 5월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실록의 계절이자 가장 아름다운 날에 쓰러져간 청춘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계절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푸르름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나지막한 노래가 되어 마음을 두드립니다. 슬픔을 기억하는 일도 내일을 꿈꾸는 일도 결국은 지금을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겠죠.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지윤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는 건방진 사람입니다.

네, 지윤의 건방진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도 사람 시리즈인데요.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논스 뮤직플레이 지윤의 음악들 계속해서 들어볼 건데요. 정말 다양한 곡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지윤의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개성이 강합니다. 바로 슬탄 오브 디스코라고 하는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베이시스트로서 상당히 활약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봉제인간에서도 리더를 맡고 있는 팔왕미인형 베이시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지윤의 노래 외로운 사람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지윤에는 정규 게이 입장이라고 하는 앨범을 통해서 솔로로도 데뷔를 합니다. 게이 입장 듣고 오시죠.

논스톱 뮤직 플레이 실버건의 주간 플리. 쉼 없이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지윤의 청개구리 듣고 가시죠.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부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부에는요, 제가 직접 곡을 작사 작곡하고 그 사연을 받아서 낭독하고 에세이로 정리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이라고 하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Must Be 투표입니다. 투표를 앞두고 준비한 곡 맞고요. 네, 시의적절하게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또 사전 투표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도 하시고요. 또 6월 3일 또 정식 투표 날에도 투표 기회가 있으니까 투표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또 준비한 야심찬 곡입니다. 자, 오늘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입니다의 사연을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2022년에 도착한 사연이었고요.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이 사연을 만나볼 때마다 그때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또 샘솟는 것 같아요.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썬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2년 3월 8일 5633님 사연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금방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갔다가 길게 줄을 선 행렬에 놀랍고 줄을 선 유권자들 연령이 다양한 걸 보고 대선에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구나 싶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더라고요. 사실 주변 사람들과 이번 대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어, 누굴 선택해야 돼? 투표를 해? 말어?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뽑는 대통령인데 민심을 보여줄 방법은 표심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자. 투표는 꼭 해야지.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투표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어떤 이유건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했으면 싶고요.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에 응답하는 분위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Must be 투표. 사하곡 김은총. 난 지쳐버렸어.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치 따위엔 전혀 관심 없는 나라서.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던 나에겐 무엇도 바뀌지 않았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보게 됐어.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최악 피해서 차악이라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최악 피해서 차악이라도. 두 눈을 가리고 우릴 갈라놓는 사람들. 거짓 뉴스로 우릴 미혹하는 사람들. 허나 진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총알보다 강한 내 한 표로 내 주권을 보여줘야 해.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앞으로 전진해야만 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결코 기권은 중립 아닌 걸.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것. 결코 기권은 중립 아닌 걸.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것.
1: 네,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거죠.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투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Must be 투표 2022년 3월 8일이었으니까 지난 그 코로나가 끝난 대선이었죠. 그때 우리는 투표를 열심히 했었죠. 네, 저도 투표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투표율이 높은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2022년부터 2024년, 25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유의 또 계엄 사태도 발생한 전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서로에게 또 응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Must Be 투표, 조금 평소에 저와 다른 조금 더 강한 어조의 노래였거든요. 그 원곡 버전의 느낌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런 곡이었습니다. 아, 이 곡을 이렇게 만들던 아침이 기억나요. 3월 8일 그날 당일에 만들었고, 지금 들으셨던 버전은 그날 당일에 만들어서 생방송에 올렸던 버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안인 거죠. 이렇게 싱어송라이터가 그 곡을 만들고 숙지하기까지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거 완벽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곡을 창작하는 영역과 또 그걸 잘 준비하고 다듬어서 어엿한 예쁜 옷을 입은 그런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인데, 그걸 늘 감안하고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머스비 투표 제가 쓸 때도 조금 사실 어렵긴 했어요. 좀 평소에 저는 좀 어떤 일들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지점이 좀 어려워요. 왠지 좀 우회해서 얘기해야 될것 같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포인트는 놓치고 싶어 하진 않죠. 쉽진 않죠. 늘그 포인트는 유지해 가면서도 그 안에서 뭐랄까 어떤 어조를 선택하느냐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버드나무 노래 같은 경우는 그걸 비판을 하러 갈 거냐, 강력한 공격형의 어조를 띨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거냐 했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는 함께 슬퍼하는 형태, 함께 추모하는 형태로 곡을 정리했었던 기억이 있다면, 반대로 이 Must Be 투표는 강한 어조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주어진 주권이고 권리이고, 이 투표권, 이 참정권 하나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투쟁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에겐 늘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투표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큼은 좀 강한 어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에세이 이어서 낭독하는 에세이 들어보겠습니다.
1: 참여, 투표.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아마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릴 적에 나는 정치에 큰 관심이 있는 학생도 아니었고, 민주주의라는 말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잘 몰랐다. 그저 교과서 속 박제된 문장처럼 서늘하고 딱딱하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서 점점 이 문장이 마음속에 무겁고 거대하게 남기 시작했다. 주인이라는 말. 우리는 정말 이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거대한 흐름을 방관하는 손님에 불과한 걸까? 이번 주 도착한 사연은 사전투표를 다녀온 청취자 5633번님의 이야기였다. 금방 끝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소를 찾았다가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일화. 젊은 청년들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까지 연령대도 참 다양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셨다고 했다. 사연 속 문장 중 민심을 보여줄 방법은 결국 표심이다 라는 말이 내 마음의 벽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사연을 읽는데 괜히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삶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긴 줄에 함께 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실 나 역시 살아오며 뽑을 사람이 없다. 내가 한표 던진다고 뭐가 달라지냐? 다 똑같은 밥그릇 싸움 아니냐?며 지쳐하는 목소리를 참 많이 들었고 또 부끄럽게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다. 정치는 늘 기대보다 실망을 안겨주 마련이고 우리는 희망보다는 피로를 더 많이 느끼며 일상을 버텨내고 있으니까. 서로를 향한 날선 혐오와 비난, 편가르기와 무분별한 거짓 뉴스 속에서 차라리 정치 얘기 안 하는 게속 편하다는 말이 자연스러운 처세술이 되어버린 시대이기도 하다. 그럴 때면 문득 사연자님이 떠올렸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내 안에서도 선명하게 피어오른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었던 유난히 추웠던 겨울.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의 기억이다. 당시 나는 시골 동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개표 참관 보조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학생이었던 내게 늦은 밤 체육관의 풍경은 꽤 낯설고 기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눈이 시린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책상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른들. 그리고 투표함이 열려 사람들이 접어넣은 작은 종이 한 장 한 장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체육관 전체에 묘한 엄숙함이 흘렀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매서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그 누구도 쉽게 웃거나 장난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투표함 안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쏟아져 나와 분류되는 과정이 참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다. 어린 마음에도 직감했던 것 같다. 아,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누군가는 자식의 미래를 걸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시간을 걸고 행한 무거운 약속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한 표의 무게를 정면으로 응시했던 순간이었다. 그때 느꼈던 투표의 무게는 고등학교 3학년, 모두가 입시라는 거대한 터널을 지나던 시절에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찾아왔다. 당시 우리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아니면 진학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단단히 약속을 한 상태였다. 새벽 일찍부터 지친 몸으로 일터로 나가시면서도 자식 앞에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고 평생의 전부였던 음악도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문제집에 파묻혀 살았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대학 합격 통지서보다 더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 장면이 있다. 바로 전교회장 선거였다. 당시 대학 입시에서 학생회장 전형이라는 것을 준비해보고 싶은 다분한 속물적인 마음에 출마를 결심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친했던 소급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며 함께 출마를 선언했다. 친구들과 포스터를 붙이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며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포스터에 적힌 날 뽑으면 학교가 빛난다 라는 거창한 문구를 보신 과학선생님께서 웃으며 천철살인의 질문을 던지셨다. 은총아, 그래서 왜 네가 되면 학교가 빛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나게 할 건데? 그 순간 나는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학교를 바꿀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머릿속엔 구체적인 비전도 정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서라기보단 내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이기적인 욕심이 더 컸던 참 부끄러운 마음의 민낯이었다. 결과는 반전이었다. 첫 선거에서 내가 단 5표 차이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과반 득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선거를 치러야 했고 거짓말처럼 표심이 완전히 뒤집혀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당시엔 친구들 앞에서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 꽤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낙선은 내 인생에 참 고마운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대표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뼈를 깎는 진정성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단 5표라는 아주 작은 숫자가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표의 무게를 깨달아가던 중 몇 년 전 떠났던 여정에서 나는 이 권리가 얼마나 눈물겹고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했다. 2019년, 나는 동료들과 함께 포크 음악 연장대를 꾸려 미국 음악 기행을 떠났다. 전설적인 보컬 에이바 캐시디의 애절한 라이브 숨결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듯한 재즈 클럽 블루스 엘리웨이를 방문하겠다는 부푼 설렘을 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발을 디뎠다. 공연장 오픈 시간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백악관을 비롯한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으니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모든 역사적 숨결이 문서로 살아 숨쉬는 내셔널 아카이브스로도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거대하고도 뜨거운 전시와 마주했다. 당시 내셔널 아카이브스에서는 미국 여성 참정권 인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특별 전시인 Rightfully Hers, American Women and the Vote, 당연히 그녀의 권리, 미국 여성과 투표가 열리고 있었다. 빛바랜 혁백 사진 속 여성들은 단지 투표용지 한 장을 갖기 위해 행진하고 조롱을 견디며 감옥에 갇히고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인종과 계층, 배경을 넘어 오직 우리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임을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바친 수많은 액티비스트들의 기록들이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학원 강의실에서 대이론으로만 접했던 기록물들이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지금 우리가 선거날 아침 세수를 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투표소에 가서 건네받는 그 당연한 종이 한 장이 불과 100년 전의 여생들에겐 목숨과 삶 전체를 걸고야만 얻을 수 있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피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흑인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의 역사가 이토록 짧고 눈물겨운 것이었다니 인간으로서의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사투를 벌여온 인류의 역사가 그 작은 투표용지 속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때로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꾸겠어? 라고 무력감을 토로하곤 한다. 정치는 우리의 삶, 즉 청년들의 취업, 집값, 노동, 복지, 지역 문제까지 모든 먹고 사는 일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너무 쉽게 관심을 꺼버린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관심을 꺼버리는 순간 결국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세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무관심은 늘 가장 편하고 깔끔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득권이나 악한 자들에겐 가장 유리한 침묵이 되며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현 체제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가 되기도 하다. 그럴 때면 문득 사연자님이 떠올렸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내 안에서도 선명하게 피어오른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었던 유난히 추웠던 겨울,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날의 기억이다. 당시 나는 시골 동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개표 참관 보조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학생이었던 내게 늦은 밤 체육관의 풍경은 꽤 낯설고 기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눈이 시린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책상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른들, 그리고 투표함이 열려 사람들이 접어넣은 작은 종이 한 장 한 장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체육관 전체에 묘한 엄숙함이 흘렀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매서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그 누구도 쉽게 웃거나 장난도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찾아왔다. 격 통지서보다 더
0: 네, 이렇게 저의 에세이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늘 그 투표에 대한 엄숙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뭐랄까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겪을 수 있었고요. 뭐 일단 어렸을 때 하는 그런 반장 선거나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는 투표를 경험하곤 하는데 그때는 되게 좀 장난스러웠던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절에 투표 참관 알바를 하게 되는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투표의 기억으로 깊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졌던 고등학교 전교학생 회장 선거. 그리고 미국에 가서 만났던 내셔널 아카이브스 전시. 진짜 너무나도 열심히 자신들의 그 참정권을 위해서 애썼던 투표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여정이어서 저한테도 특히 인상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Must be 투표 정말 단순한 곡이고요. 투표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곡입니다만 그 안에 가사들이 조금 독특합니다. 남겨져 있는 가사들의 내용들이 저한테도 조금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인상 깊었었던 가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사들 중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내 총알보다 강한 내 한 표로 나의 주권을 보여줘야 해 라고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진짜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 너무 가볍게 그냥 도장 한번 찍고 나오면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뭐 손등에 찍고 나와서 인증샷 하면서 약간의 그 문화 캠페인처럼 즐기기도 하는 그런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투표가 주는 그 무게감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총알! 이라고 하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에이브리엄 링컨의 말을 좀 빌려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싱턴 갔을 때도 링컨의 동상이 또 워싱턴에 있으니까 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또 투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었고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말. 네. 또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 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 단테 알리기에리가 말했던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인 동조다라는 말들을 조금 그 가사에 인용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면서도 저도 진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선거 어떤 도지사를, 어떤 시장을, 어떤 시의원, 도의원을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일상이 늘 바쁘다 보니까 후보들의 면면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기회들도 많지 않고요. 막 미디어에서는 누군가를 그냥 악마화한다거나 누군가를 그냥 편들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막 그 소모적인 그 정치 분쟁을 봐야 될 때마다 아이 투표 안 해버릴 거야, 뭐 아이 정치 관심 안 가질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점점 우리 세상에서의 그 뭐랄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 열망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후보들의 면면을 더 디테일하게 곱씹어 봐야 되고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는 우리는 현재를 뭐 그 뭐랄까 선한 그 뭐랄까 진짜 그 깨끗한 사람, 선명한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할들을 잘해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완벽하지 않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잘해줄 사람, 네, 우리의 사회를 그래도 적어도 후퇴시키지 않고 잘못된 거를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는, 잘못된 건 틀린 거니까요, 틀린 건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 같고, 또 현명하게 뽑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늘 당연하게 뽑히니까 늘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좀 뭔가 타성에 젖은 듯한 그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좀 더 발전과 지역의 가치를 깊이 있는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런 정치인을 발굴하고 뽑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머스트비 투표 또 편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3, 4부 코너로 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 4부는 김용준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머스비 투표 듣고 오시죠.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 수상한 초대석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전주의 바람과 숨결을 대금에 담아내는 연주자 김용준님 모셨는데요.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 위에 오늘의 감성을 더딥히면서 거리와 무대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음악을 이어오고 있는 분인데요. 자가원 악사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김용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전주에서 대금 연주를 하고 있고 이제 장학원 악사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주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용주님이랑 드디어 만났네요. 또 그 저희 시즌을 통틀어서 대금 연주자는 용주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 예. 네. 그런 귀한 자리에서 초대받다니.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금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또, 장학원 악사들 이야기. 또, 요즘 보니까, 또, 청년 활동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봐야겠습니다. 그러면 AI 검색을 먼저 해볼 텐데요. 이 수상한 초대석은 리얼 서칭쇼라고 해가지고 AI 검색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일단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왔고요. 뭐가 나올지 몰랐어.
1: 네.
2: 뭐, 나와도 이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1: 아니다. 맞아요. 잘, 그렇게 잘.
2: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갈무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결과가 나왔네요. 네. 전주에서 활동하는 대금 연주자 김용준님은 전통 국악 기반의 연주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활동해온 연주자입니다. 특히 전주 지역의 거리 공연, 국악 프로젝트, 지역 문화 행사 등에 꾸준하게 참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라고 일단 검색을 잘 했던 것 같고요. 자, 현재 확인되는 대표 활동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악팀 장학원 악사들 대표이시고요. 이건 저는 몰랐던 얘기네요. 국악예술단 소리너울 단원이세요?
2: 아, 예전에 함께 했던 네. 단체고요. 네. 그 국악 관현악을 했던 단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 선후배들끼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었던 활동.
1: 네, 그 과정이 있었던 팀이 검색에 잡혔나 봐요. 또 전주 기반 버스킹 야외 공연 문화재 행사 정말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2: 전주 야행이라고 이제 처음에 했던 이제 거리 축제 이제 밤에 진행했던 거리 축제를 처음 참여했었었고
1: 왕수 대표님도 출연하셨었어요.
2: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문화재 야행 전에 이제 그 초안들이 됐던 공연들이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옥 버스킹이라고 이제 청년 예술가들끼리 같이 해서 이제 공연했던 버스킹에도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창단하면서 이제 한옥마을 돌면서 버스킹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스킹들 주로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저희 팀하고도 저도 이제 용준님을 자주 만나뵙게 됐었던 그 계기가 있었던 게 이제 청춘 마이크도 맞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아, 그때 함께 팀 했으면 더 멋있는 그러니까요. 작업들을 했을 텐데 그래도 또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인연이 닿아서 반갑네요. 자, 전주 기반 또 버스킹들 이 얘기 했는데요. 보니까, 와, 대금 자작곡 및 영상 작업들도 꽤 활발히 하셨네요.
2: 네, 계속 꾸준히 곡이랑은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고요.
1: 네.
2: 지금은 좀 더 이제 저의 음악 세계를 조금 더 뭔가 좀 전달하기 조금 수월하게 하려고 기획이랑 이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이제 기획이란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의 삶을 담는 게 아무래도 정책 쪽에 조금에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1: 그래서 맞아요.
2: 이제 그런 정책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마침 또 그 정치, 그 투표 동료성을 그 앞에 2부에 소개했었는데 또 마침 또 그 결과 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반갑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먼저 소개를 하고요. 우리 또 장학원 악사들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또 음악 하나 먼저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거 다 자작곡인가요?
2: 네, 네. 저희 팀원들끼리 쓴 자작곡이고 작년 3월 25일쯤에 발매된 저희의 첫 미니 앨범이라고 할까요? 싱글 앨범이라고
1: 네, 해요. 디지털 싱글.
2: 네. 네. 그렇게 이제 발매된 앨범이고요. 저희 팀을 바꾸고 나면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해줬던 곡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1: 네, 어떤 곡 먼저 들으실까요?
2: 천하태평가라는 곡을 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은 이제 경기민요 태평가에 있는 노래와 사설들을 가지고 멜로디들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저희의 조금 소망 같은 거를 조금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뭐 서부의 느낌도 조금 있고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은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네 모두가 꿈꾸는 거잖아요.
1: 네네네.
2: 저희도 꿈꾸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 잘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원 학사들의 천하태평가 듣고 가시죠.

0: 네, 장학원 학사들의 천하태평가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노래를 쓰게 된 이야기들 저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천하태평가는 이제 경기민요의 이제 태평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서 가사랑 멜로디를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의 색깔을 조금 버무려서 이제 만든 곡인데요. 저희는 이 곡을 만들면서 약간 저희 좀 얘기를 좀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꿈꾸는 돈 많은 배추를 꿈꾸면서 거드름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한량같이 살아보자 이런 마음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 만들어진 배경들도 좀 재미있어요. 이게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서요?
1: 네, 그냥 저희끼리 편곡해서. 우리가 아티스트로 활동하는데 앨범 하나는 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하면서 네. 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팔방미인이신 기타리스트 또 자랑도 좀 해주시죠. 멤버들 자랑도요. 작사도 하셨죠.
1: 일단은 네. 저희 제일 먼저 딱 보이는 저희 이제 보컬 하는 이제 소리꾼 임채경 씨는요. 이제

0: 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기타랑 믹싱이랑 마스터링, 작곡 이런 쪽으로 좀
1: 직접
0: 더,
1: 할수 있군요.
0: 네,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이번에 또 활동하면서 이제 저희가 편성을 조금 바꿔서 밴드로 가려고 조금 활동을 하는 친구를 바꾸게 됐는데요.
1: 네, 개편을
0: 그래서,
1: 하셨구나.
0: 네, 드럼은 이제 김민철 씨가 이제 저희 합류하면서 저희 없던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1: 한층 또 깊어지고 시너지를 내는 또 장하고 낙서를 또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하태평가 말고 또 아지랑이라고 하는 곡도 남겨져 있으니까 또 틈틈이 또 소개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 이어가 볼게요. 보니까 초기 활동 기록도 좀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문학 베이스다 보니까 또 역사 베이스여서 응주님이 어떻게 대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거든요.
0: 이게 또 말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게 돼서
1: 네,
0: 조금
1: 컴팩트하게.
0: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일단은 저 음악 수행평가 시간 있잖아요. 그때 단소가 조금 유행이어가지고,
1: 단소가
0: 단소를
1: 유행이었어요.
0: 알려준다고, 단소를 배워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학원을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갔는데, 거기 이제 가신 선생님께서 자기는 단소 못 분다고, 대금밖에 못 알려준다고 해서
1: 아,
0: 그렇게
1: 마침
0: 대금을
1: 대금 선생님을 찾아간 거구나.
0: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금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제 인생이 좀 모토가 된 곡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경섭 작곡의 방황이라는
1: 방황.
0: 국악 관현악곡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이창선 님의 이제
1: 선생님의
0: 다향이라는 곡이었는데요.
1: 다향.
0: 예. 다향이라는 곡은 이제 아버지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주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정말 많이 감정을 느끼면서 불렀던 곡이거든요. 제가 좀 제일 좋아했던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향기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저의 뭐 생각들이나 추억들을 조금 하면서 연주를 하기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했던 곡이고요. 방황이라는 곡에서는 이제 대금 소리가 되게 높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어릴 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금 멜로디에 꽂혀서 대금을 더 들어갈 수 있었게 됐던 그런 곡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은사님이 자꾸 매년마다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1: 이창원님 말씀이시나요?
0: 네네네. 은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팀을 만들라고 하고, 2학년 때는 뭐 사업을 해보라고 하고, 3학년 때는 뭐 갑자기 독주회를 해보라고 해서 니 거를 좀 해라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저에겐 되게 의미 있었던 활동들이었던 것
1: 그러면 처음 찾아갔었던 선생님이 이창선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단소.
0: 아, 맨 처음 선생님은 아니시고, 이제 초등학교,
1: 이제
0: 중학교
1: 레벨이
0: 올라가면서 조금씩
1: 점차
0: 바뀌게
1: 이렇게
0: 됐는데,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이창선
1: 그러신 거죠.
0: 선생님 되셨죠.
1: 아,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주고 계시는
0: 네, 맞습니다.
1: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럼 그때가 초등학교 때세요?
0: 초등학교 4학년 때
1: 4학년.
0: 시작했습니다.
1: 그렇게 깊이 있게 사실 진짜 보면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 들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뜻하지 않게 또한 고등학교 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영주님이 참 뚝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단소를 배우러 갔다가 보통은 이제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단소 안 가르쳐 주신데. 그럼 학원 단소 찾아가야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대금을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좀 설렘이 있으셨어요?
0: 사실 저도 엄청 싫었는데 그 방황이라는 곡을 듣고 제가 딱
1: 듣고
0: 꽂혀버린 거예요.
1: 꽂혀버리신구나.
0: 그래가지고 그 곡을 딱 들으면서 저도 아 나도 저거 나중에 꼭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또 하는데,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학원 그 관현악 국악 관현악단 학원 다니면서 곡도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뭐 연주회들이 매년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더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서도 또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대금을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거치고 또 전공까지 하시게 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0: 조금 이제 약간 선생님들한테 조금 많이 되게 됐었던 상황들도 좀 있었는데,
1: 있었어요.
0: 제일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저희 그 은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성향도 바뀌고 뭔가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예술을 바라봐야 되는 가치관도 좀 많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전에 있던

0: 어려움들이 약간 만나면서 조금 해소가 됐던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1: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창호 선생님 덕분에.
0: 네네.
1: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예를 들면요.
0: 갑자기 어떤 이제 다른 단서를 알려줬던 선생님하고는 아예 다른 선생님인데.
1: 네.
0: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네. 막 되게 술 먹고 행패를 부렸던.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우리 부모님의 수치를 겪는데 이렇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가 그냥 이제 내가 그냥 다른 선생님한테 그냥 처음 배웠던 선생님한테 가겠다 이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또 연결돼서 이제 저희 은사님을 만나게 됐던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1: 그렇죠.
0: 계기였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인연이나 이제 과정을 돌아보면 인연이 너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잘 된 또는 누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용준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와 그런 것들이 너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용준님이 있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런 또 어머니나 부모님께서 또 너무 애쓰셨겠다는 생각.
0: 맞습니다.
1: 그런 뒷바라지 한 사람의 예술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셨을 부모님께도 좀 각별히 좀 감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히 특히나 가슴을 울리셨던 연주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초기 활동 기록이 찾아낸 거 보면요. 2016년에 KBS 아침마당 나가셨어요. 버스킹 3대 출연하셨다고 하시고.
0: 네. 그때 또 이제 네. 또 우연찮은 기회로 또 네. 제가 나갈 기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이제 21살에 아무것도 모를 때여서 나가서 얘기해야 된대요.
1: 네.
0: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추억도 너무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 됐던
1: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많은 이들에게 내가 예술가로서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송을 좋은 경험이죠. 또 프랑스 파리에 CK1 프로젝트 또 공연도 참여하셨고요.
0: 네, 지금 그거는 네. 지금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1: 대학에서
0: 대학에서 네,
1: 저도 CK 프로그램 제가 그 전에 참여했었거든요. 음악감독으로.
0: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프랑스 파리에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저희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1: 네.
0: 기억이 있습니다.
1: 또 뭐 문화재행 얘기하셨었고 문화가 있는 날 얘기하셨었고 나비라고 하는 자작곡 영상을 뭐 제작하는 활동들도 하셨네요.
0: 아, 제가 팀을 만들고 나서 첫 자작곡을 네. 한번 썼는데
1: 네.
0: 이 나비라는 곡은 이제 기타 두 대, 퍼커션에 이제 대금으로 연주되는 곡이에요.
1: 네.
0: 영화 귀향 아시죠?
1: 네, 귀향.
0: 귀향 마지막 장면에서 나비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나비가 뭔가 이제 억압됐던 곳에서 자유롭게 해방돼서 날아가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 해방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그 곡을 이제 좀 대금의 시원한 그 높은 음으로 조금 더 표현을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원의 악사들 이야기들의 이제 시작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또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네요.
0: 2016년에 이제 네. 딱 그 버스킹을 하면서 이제 처음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초기 당시에는 사실 대금 연주팀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1: 그죠. 대금 뭐 앙상블 이런
0: 맞죠,
1: 느낌으로.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금 밴 작은 대금 밴드?
1: 대금 밴드?
0: 뭐 그런 느낌처럼 네. 활동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름 여러 가지 공연들도 생각보다 많이 가게 되고
1: 그렇죠.
0: 뭐 MBC에서 진행했던 이제 얼수우리 가락이란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1: 참여하셨구나.
0: 그래서 뭐 생각보다 조금씩 경력이 조금씩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1: 네.
0: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1: 맞죠.
0: 다 군대를 가면서 그 원피스에서 이제 네. 2DX 3Y 했던
1: 네,
0: 것처럼
1: 네, 네, 네.
0: 저희도 그렇게 3년 뒤에
1: 뿔뿔이 흩어지고
0: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 갔다 오게 되면서 잠정적인 휴식기를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22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화무 11홍이라는 청춘마이크 기획형
1: 네.
0: 참여를 하면서 제가 편성 아예 노래팀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1: 그렇죠. 아 이게 청춘 마이크라고 하는 공연 자체가 좀 상당히 이제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어떤 버스킹 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대금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 되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청춘 마이크 특화된 공연으로서 보컬을 영입한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소리꾼을. 네. 어떠셨어요? 그 과정에서는 힘들어오셨어요?
0: 사실. 노래하는 거를 처음 네. 또 편성을 짜고 얘기하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1: 네.
0: 그 지점에서 조금 몰라서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 같이 했던 동료들하고 또 얘기하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나가니까 생각보다 저희 그래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팀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뭐 함께 하고 싶지 않았 뭐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된
1: 네, 네.
0: 그런 경우들도 좀 생겼었어서
1: 그리고 또 음악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결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합주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앙상블만 이루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케미
0: 맞습니다.
1: 케미스트리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0: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연마다 편성이 계속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됐던 편성이 됐던 연도가 2024년이거든요. 같이 참여하면서.
1: 네.
0: 그래서 최종 4인 체제가 됐고 4인 체제를 짜고 나서 보니까 다 동갑들만 남았더라고요.
1: 다 동갑들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게 편했던 거야.
0: 저는 몰랐는데 그게 편했더라고요.
1: 그랬던 거죠.
0: 그 이후에 이제 네. 저희 같이 계속 꼈던 기타 치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넌 지금이 제일 편해 보이긴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죠. 전 몰랐거든요. 저는 아무나 같이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1: 네.
0: 생각보다 편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부터 좀 분업화도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톱니바퀴가 이제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 하나의 그 배나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원활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한 몫씩을 해주는 팀원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린 각자의 또 팀의 대표였기도 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4인 체제로 확정되면서 2024년부터 탄탄하게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장학원 악사들이 또 어떻게 또 작업을 했는지 궁금하니까요. 아지랑이 여기서
0: 네.
1: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장학원 악사들의 아지랑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용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과 지금 수상한 초대석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노래가 편안하고 좋습니다라고 하이루라이라님께서 다루셨네요. 네, 이 노래는 또좀 자랑해 주시죠.
1: 아지랑이라는 곡은요, 이제 저희 보컬하는 친구가 느낀 감정을 조금 그대로 풀어낸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지랑이가
0: 네.
1: 조금 뜨거울 때막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0: 네.
1: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 이제 석양이 좀 지는 모습을 전 많이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 석양이 질때 이제 서울에 살거나 저희가 갈곳 이제 청년들이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곳을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거고,
0: 맞아요.
1: 약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위로하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지랑이라는 곡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오묘한 음색이 좀 좋았으면 해가지고 생황이라는 악기를 제가 조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에.
0: 네. 그 전라북도에서 생황 연주 잘하는 사람으로 손가락이 꼽히는 거 아니에요?
1: 저요?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네. 또 겸손하게 또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용준님 연주를 또볼 기회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좀 많이 감탄하곤 하는데요. 이 아지랑이에서 또 그런 연주들이 또 담겨 있어서, 이 음원으로 남겨져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음원은 남는 거니까, 그런 가치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뒤에 보니까 저는 이제 대중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뒤에 보니까 기타 연주도 상당히 수수하면서도 그 뒤에 깔리는 그런 음향 효과들이 좀 개성이 있었어요.
1: 네,
0: 어때요?
1: 맞습니다.
0: 그건 어떤 분이 담당해 주셨나요?
1: 아, 그거는 저희 이제 기타 치는
0: 네,
1: 친구가
0: 태훈 씨가.
1: 다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이거 괜찮겠어? 라고 항상 저한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겠어라는,
0: 괜찮겠어. 연주해 놓고.
1: 이게 딱 보내고, 제가 컷을 항상 좀 많이 해가지고
0: 네.
1: 이제 그 친구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괜찮아? 어때?
0: 들어볼 때
1: 그러면
0: 괜찮아? 잘
1: 괜찮아?
0: 어울려?
1: 어때? 막 이런 거 항상 많이 물어보는데, 제
0: 네.
1: 의견을 그래도 되게 대표로서 좀 많이 존중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0: 그쵸. 그러니까 대표가 그 팀에서 우리 인디 뮤지션들은 대부분 프로듀서 역할을 또 맡는 거니까 디렉션을 주기도 하고 디렉터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걸 또 지금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원 악사들이. 네. 그러면 장학원 악사들 이야기 아지랑이 얘기하면서 하는데요. 뭐 못다한 장학원 악사들의 이야기들도 조금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2024년부터 이제 4인체제로 자리 잡고 또 이번에 또뭐 새롭게 또 개편도 하셨는데 앞으로 장학원 학사들은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가요?
1: 일단은 저희가 요즘에 좀 많이 느낀 게, 이제 저희 음악을 조금 더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 음악을 좀더 내실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해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좀더 해외를 나가서 좀 해외 투어를 할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소리축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트마켓에 참여해서 관람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어떤 유형의 이런 것들 좀 이제 협상하고 협의하는지를 좀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좀 많이 공부하고 있는 행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음악을 이렇게 판로를 확보할 것인가?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런 마케팅에 대한 공부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와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소재가 있습니다. 보니까 음악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네요. 최근에 전북민예총의 청년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전북 민예총에서 청년위원장 활동을 한지 이제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
0: 벌써 5년이 됐어요?
1: 예, 네, 5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조금 그 단체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0: 네.
1: 제가 청년 예술가들한테 좀 도움을 줄수
0: 네.
1: 있는 방법이 어떤 지점일까, 그리고 또 저희 단체와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했을 때 어떤
0: 네.
1: 시너지를 또낼수 있을까. 그래서 기획서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공부도
0: 네.
1: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바를 청년 예술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녹여낼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광주 민일총 청년위원회랑 저희 전북 민일총 청년위원회가 연합 공연을 하고 왔어요. 오, 광주에서.
0: 그랬어요.
1: 5월 26일에 이제 연합 공연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상황리에 잘 마무리하고 넘어왔습니다.
0: 네. 그 안에서 용주님은 어떤 역할들을 하셨나요?
1: 아, 그때는 이제 국악 관현악 연주를 했는데 저는 네. 거기서 이제 소금이라는 악기를 맡아서 조금 연주를 했습니다. 소금은 이제 국악 관현악에서 주로 이제 솔로 파트를 많이 담당하는 악기예요.
0: 네.
1: 제일 높은 음역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이라고 총대 메고 거쪽으로 보내줬어요.
0: 멜로디칸 솔로를 하셨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때요? 광주 민예총의 분위기하고 전북 민예총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1: 민예총이 이제 전국에 다 있어요. 네. 한국 민예총, 중북 민예총, 이제 부산, 울산, 그리고 뭐 경남, 대구, 전남, 광주, 뭐 제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큰 데가 청년위원회가 조금 큰 곳은 부산이랑 울산이랑 충북이랑 이제 서울 경기 쪽이랑 이제 저희랑 이제 광주 쪽이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쪽은 국악이 좀 더 강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악이 좀 그쵸.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부산 쪽은 좀 다양한 춤들을 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릿 댄스, 뭐 무용, 한국 무용, 발레, 네. 현대 무용 막 엄청 많은 춤 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서 신기했었어요.
0: 지역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민예총 그 장르가 좀 다르군요.
1: 맞습니다.
0: 그럼 전북은 한국 음악이 좀 강세인가요?
1: 그래도 한국 음악이 강세인데 그래도 약간 장르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서
0: 예를 들면요?
1: 지금 이제 미술 작가 팀도 한 분 계시고요. 클래식 연주하시는 팀도 있고
0: 네.
1: 저희 국악하는 이제 친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용이랑 좀 더 사진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
1: 섭외할 더 많이 늘려서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좋은 축제 같은 걸 좀 만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가 모이면 그만큼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청년 위원장으로서의 지난 5년을 회고해 보면 어떤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사실 예술인들이 조직 문화에 속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0: 어렵죠.
1: 그러니까 네. 조직 문화라는 체계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예술인들이 조금 접했을 때 약간 조금 피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작업 방향이나 가치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다니면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뭉치면은 이런 재밌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단체들에서 오히려 가서 뭐 항의하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협의하기도 하면서 이제 예술인들 권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지점들에서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가 이제 다른 예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좀 그들의 언어로 해서 저희의 조금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런 전북 민예총의 활동 용주수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좀 뭔가 든든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 활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면서도 또 대금 연주 활동과 장학원 악사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조율을 좀 균형을 잘 잡아가고 계신가요?
1: 제가 더 갈려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연주하고 계속 연습하고 짬내서 연습하고 뭐 짬내서 음악 만들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율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전북민예총 청년위원장 하시면서 전북에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1: 약간 타지역 민예총에 비해서 약간 아직은
0: 네.
1: 여기 전북 민예총이 조금 이제 체계화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0: 역사가 약간 짧나요?
1: 역사는 근데 이제 한번 정리됐던 시점들이 있어서
0: 개편의 시절이 네,
1: 개편 시절이 있었었고 또 최근에도 조금 개편을 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청년위원회를 계속 밀어주려고 하시고, 청년들이 해야 된다. 미래는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면서 많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0: 아, 그렇군요. 일단 아무래도 그 대표이신 분들이 더 의지를 갖고 밀어주셔야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건의하시고,
1: 네,
0: 예,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노래 중에 다양이라고 하는 곡, 또 우리 용주님이 가슴에 좀 깊이 와닿았었던 곡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곡 우리 또 이창선 선생님, 우리 또 전북에서는 대금으로 또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니까요. 이 노래 듣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수상한 초대석 대금 연주자 김용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이라고 하는 노래 음악 나가는 동안 와 정말 이 다양의 매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들어보시니까 오랜만에.
2: 저는 다양이라는 곡을 들을 때면은 이제 다양이 아버지의 향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향기는 약간 땀 냄새, 술 냄새 이제
1: 흙 냄새까지
2: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술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1: 네.
2: 지금 잘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세요.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1: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2: 진짜 그런 전형적인 아버지.
1: 한국 아버지들. 네.
2: 또 이제 성경도 친들이셔가지고 한 번씩 툭툭 뭐 이거 먹어라 하면 던져주고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정말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학교 여름방학 밤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네. 술을 또 엄청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혼자 흐느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을 때였는데도. 근데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1: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네. 아버지가 우셨군요.
2: 뭐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날 밤에 울었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이 곡을 연주할 때 저는 항상 많이 떠오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1: 네. 선생님께서, 이창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되게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대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대금 연주를 잘 알진 못하지만 좋은 연주가 뭔지는 어렴풋하게 우리 청자들은 느끼잖아요. 또 우리 김영창의 도시 전주에서 그러는데 좀 하나의 그 대금 연주를 잘 듣는 어떤 포인트라거나, 그런 조언 같은 것들 좀 주실 수 있다면요.
2: 일단 들었을 때 그냥 좋으면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물론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진짜 뭐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점수 딱 빼고 대회 나가면 딱 전수 빼고 막 이러는 것처럼 테크닉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도 잘하는 사람도 잘하시는 연주자지만
1: 완전 테크니션.
2: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그냥 대중들이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으면 진짜 좋은 연주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연주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럼 들었을 때 좋은 연주라는 것은 용주님이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세요?
2: 그 곡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해 있는 사람인데 가장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그 몰입이라는 게 테크닉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2: 둘 다면 좋겠지만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1: 후자를 조금 더 지향하시는군요.
2: 네. 그래서 그 곡마다의 감정이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선들을 잘 녹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뭐랄까 뽐내기라거나 뭐랄까 장기자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어떤 경험, 삶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경험들을 사실은 나누고 자극하는 일 같기도 해요. 저도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인데 영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더 다음에 대금 연주를 듣는다면 그렇게 좀 주안하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용주님의 뭐 이 대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금이라는 악기는 또 어떤 악기인가요?
2: 대금은 이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파식적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만파식적이 둘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딱 붙여서 연주를 하면은 뭐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고난 이런 걸 다 날려준다.
1: 네.
2: 그래서 약간 마법의 피리로 소개가 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을 대는 치구라는 곳에 이제 김이 반절은 들어가고 반절은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바람이 안에 이 대나무 관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얇은 갈대를 안에 이렇게 쭉 빼보면은 청이라는 게 나와요.
1: 청?
2: 얇은 네. 막 같은 게 나와요.
1: 아, 대나무 안에 있는 네. 얇은 막.
2: 네. 갈대에 안에 네. 얇은 막이 네. 있어요. 그거를 잘라서 대금에 붙여서 불면은 대금 특유의 소리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 그런 관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가 아마 대금이 제일 큰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대금만의 뭔가 구슬픈 그 뭔가 그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는 게 있어요.
2: 맞습니다.
1: 뭔가 스산하면서도 그 안에서 담겨 있는 그게 이제 대금의 매력이었군요. 그럼 그런 대금의 연주에 있어서 어떤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2: 마냥 이렇게 생각은 막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음악을 듣고 왔을 때 그냥 네. 엄청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진짜 좋으면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사람처럼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 음악을 했던 사람처럼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어떻게 표현됐다기보다 네. 뭐 이렇게 너무 잘 들었어요는 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가슴속에 묻혀두고 또 오랫동안 네. 그 바람이 흘러가길 바라시는군요.
2: 맞습니다.
1: 가슴속에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꿈을 가지면 우린 그 꿈과 닮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렇게 꼭 이뤄가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네, 참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용준님과 나눠봤는데요. 뭔가 있던 단순한 대금 연주자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과 좀 발맞춰가는 대금 연주자로서 좀 그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떨 때 보면 그 대금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구의 어떤 그 호흡은 관을 통과하고 어떤 호흡은 그냥 빠져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에서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남겼을 때 너무 가슴속에 계속 머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밖에서 울리는 소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 계속 머물려고 남겨지는 바람과 호흡은 대금 연주이신 것 같고 그 이외에 청년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들은 밖으로 울려 퍼지길 바라시는 그런 활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요즘 좀 가장 집중하고 계신 작업이나 또 공연 계획도 좀 궁금해요. 올 한 해 또 좀 여러 또 사업들도 맞습니다. 되셨을 것 같은데.
2: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장학원 악사들 팀이 이제 전통공연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이제 신진국악 실험 무대라는 공연에 선정이 됐어요.
1: 네.
2: 그래서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전통공연 창작마루라는 곳에서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 공연 주제는 이제 제가 오행 이런 거에 되게 요즘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연적인 것들.
1: 네.
2: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7행으로 넓혀서 이제 일주일이 있잖아요.
1: 네.
2: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듯이 그 각각의 원소들을 음악으로 좀 더 표현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매짐새를 좀 더 시적 텍스트 같은 걸로 좀 연결을 해서 뭔가 이 칠행이 준
1: 융합 작업이네요.
2: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자연에서 인간이 서 있고 인간이 어떤 방향을 좀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조금 표현을 하고 싶은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만약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자연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시작한 공연이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둘째 주의 예정인데요. 문화공판장 작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년 민족예술제
1: 민예총회라는 것으로 네.
2: 청년위원회끼리 진행하는 이제 민족예술제인데요. 이제 청년과 환경을 좀 주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예술 체험이랑 공연을 조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벌써 이제 이 한 해가 금방 지나가겠어요, 영신님.
2: 맞습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만나다 보니까 마지막 곡으로 띄우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요.
2: 마지막.
1: 아까 방황도 좋고요.
2: 네.
1: 이창 선생님 곡들도 지금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2: 조선 블루스의 네. 사람가라는
1: 곡. 네네. 저 이거 우리 아트룸에서 정말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1: 네.
2: 근데 이 사람가라는 노래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조금 느꼈던 방황이나 이런 곡 감정을 좀 담은 곡인데
1: 네.
2: 저도 이 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2: 이 곡을 들으면서도 진짜 제가 좀 뭔가 갑갑한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네.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라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가를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마지막 그 인사하고 그 구호 외쳐야 돼요. 여기 전주에 오면 김용주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죠. 마무리 인사. 네, 네.
2: 전주에 오면
1: 네. 아 마지막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네.
2: 네.
1: 제가 전주에 오면 외쳐드릴게요. 네.
2: 아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이라 너무 횡설수설 떠든 건 아닌가 조금
1: 너무 잘하셨어요.
2: 많이 네.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전주에 가면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장학원 악사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 안팎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주에 오면
2: 김용주입니다.
1: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마지막 곡 조선블루스의 사람과 띄워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6월 3일
1: 6월 3일
2: 6월 3일
3: 6월 3일
4: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5: 초록이 하루하루 짙어지는 5월의 저녁 오늘도 기분 좋은 온도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며칠 사이 거리의 나무들도 초록빛이 한층 깊어졌는데요. 연두빛이던 잎은 어느새 초록의 물기를 품어 겨울의 흔적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눈부신 실록은 치열한 경쟁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의 상징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출근길의 나무, 오후의 햇살 아래 덩그러니 놓인 벤치, 그 위로 드리워진 초록의 그림자와 귓가를 스치는 다정한 바람 소리까지 이 풍경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성취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온몸으로 계절을 느끼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사람은 빠르게 달릴 때보다 이렇게 잠시 멈춰 계절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영혼이 더 깊어진다곤 하죠. 풍성의 초록이 짙어지는 풍경 앞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한층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 여유 덕분인지 감사할 일이 많았던 5월입니다. 어린이날의 웃음, 어버이날의 안부전화, 스승의날의 문득 생각나는 이름들.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괜히 안부를 묻게 되는 것도 아마 이런 계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보다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할 때 더 따뜻해진다고 하죠. 오늘 한 시간은 그 다정한 마음들을 음악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사심 담은 B급 클래식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 첫 곡은 마리아 조앙 프레스의 피아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 2악장 라르게토, 지휘 존 엘리엇 카르트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22년 7월 런던 세이클리스 처치 라이브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5월에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지나온 하루, 그리고 오늘 나와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나를 감싸는 따뜻한 날씨 같은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감사들 말이죠. 사람은 많이 가진 순간보다 이미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순간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5월의 숲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듯 무럭무럭 초록빛이 짙어집니다. 나무마다 잎이 피어나는 속도가 다르고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저마다 다르니까요. 오늘만큼은 우리도 남들의 시선 대신 자신만의 속도를 가만히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다음 곡은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소품집 나무 중 가장 사랑받는 다섯 번째 곡, 가문비 나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원래는 피아노를 위해 쓰인 곡이지만 쇠줄을 때리는 피아노 음색 대신 나무 건반을 두드리는 마림바의 둥글고 다정한 울림이 곡 속에 가득 차오르는데요. 마치 가문비 나무가 스스로 온몸을 울려 우리에게 숨고르기에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숨의 숨결을 닮은 마림바의 선율로 시벨리우스의 가문비나무 감상해 보시죠. 작품 번호 75번, 곡 번호 5번입니다. 퍼커셔니스트 샹들러 보그라니 마림바 연주로 편곡한 버전입니다.

다음 곡은 유명한 오페라 곡중 하나인 헨델의 쉐르세 중 옴브라바이프입니다. 오늘은 성악가의 목소리 대신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고 하는 악기 오보의 연주로 골랐어요. 웅장한 선율 때문에 종종 경건한 종교음악이나 목숨을 바치는 대단한 사랑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곡에는 아주 엉뚱하고 귀여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노래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원에 서 있는 커다란 플라타우스 나무거든요. 오페라가 시작되자마자 페르시아의 왕 세르세가 밖으로 나와서 그저 시원한 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찬사를 보냅니다. 아, 이 정답고 감미로운 나무 그늘이여. 너만큼 시원한 그늘은 세상에 없었노라 하면서 말이죠. 나무를 향한 왕의 지극한 그늘 사랑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명곡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초연 당시 오페라 자체는 큰 실패를 거뒀지만 이첫 아리아만큼은 살아남아 이제 수많은 성악가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친 일상 속 잠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을 맞는 듯한 편안함을 선물해 드립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쉐 중 옴브라마이프, 요셉 체이카의 오보에 연주, 그리고 리하르트 에드릴링거가 지휘하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의 협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 현악 오중주 시장조 작품 번호 956번 2악장 아다지오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사중주단과 개건 뱀버 강민지 첼리스트 24년 3월에 있었던 이건 음악회 라이브였습니다. 이건 음악회는 이건 박영주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세계 유수의 아티스트 초청 음악회인데요. 올해는 37회가 된 역사가 오래된 음악회 중 하나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고, 티켓은 신청 사연을 남기면 1,000명가량을 선발해드립니다. 매 늦가을쯤 만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은 멘데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이단조, 작품 번호 64번 3악장, 알레그레토 마농 트로포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세르게이 슴바티안이 지휘하는 말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협연으로 보내드립니다. 말타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라이브입니다.

클래식에도 트렌디함이 있는데요. 영 트렌드의 대표 주자인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연주를 들으니 지난주 익산 예술전당에서 만났던 우리나라의 스타 연주자 중한 명인 선우애권의 피아노가 떠오릅니다. 호쾌하지만 명료한 음색이 그의 매력인데요. 특히 남자 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탄성과 기립박수를 보내던 무수한 남성 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이번 달 30일 토요일엔 유려한 피아노의 김선욱과 BBC 프롬스 등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섬세함과 밸런스가 돋보이는 클라라 주미강의 최정상급 듀오 무대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세계의 정상급 연주이고요. 좌석이 타 지역보다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리는 공연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홀이 조금 작아서 A석도 굉장히 시야가 좋은데요. 10열에서 15열 사이로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도 높은 시야와 음질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곡은 노브스 쿼르텟의 보로딘 현악 사중주 2번, 녹토르노 안단테. 15년 4월 24일 제1회 경기 실내악 축제 개막 공연, 용인 포은아트홀 라이브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의 작곡가인 보로딘을 자주 듣는 이름은 아닌데요. 전업 음악가가 아니라 당시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천재 화학 교수였습니다.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던 그는 주말이나 휴가 때만 짬을 내어 음악을 만들던 일요일의 작곡가였는데요. 1881년 여름, 보로딘은 아내 예카테리나와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해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젊은 날의 가슴 벅찬 기억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다정함이 곡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가장 찬란하고 활기찬 선율입니다.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중 프렐류드를 아주 색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텐데요. 독일의 재즈 피아니스트 팀 아로프가 현대적인 감성으로 편곡을 맡았고요. 노르웨이의 보석 같은 바이올리니스트, 엘드뷰르그 햄싱의 거침없는 질주의 현악 오중주와 피아노가 더해지면서 마치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숲속을 바람처럼 달리는 듯한 상쾌함을 전해줍니다. 5월의 푸른 햇살과 참잘 어울립니다. Colors of Bach 앨범 수록곡인 바흐 파르티타 변주곡 듣고 오겠습니다.

5월의 적당한 온도와 부드러운 바람으로 시작한 오늘입니다. 이 바람이 만나는 다정함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요. 초록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새삼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줄 때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난다는 걸요. 5월의 풍성함과 싱그러움은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면 다시 사라지지만 우리가 건넨 온기들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진짜 빛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마지막 곡은 클래식 역사상 가장 다정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는 실황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1986년 4월,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츠가 고국을 떠난 지 무려 61년 만에 러시아 모스크바 무대에 다시 섰던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거창하고 화려한 대곡 대신 백발의 노거장이 고향의 청중에게 들려준 곡중 하나인 절친했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쥐장조였습니다. 마치 고향의 봄바람을 다정하게 쓰다듬듯 연주하는 맑은 초록빛 선율을 듣고 있으면 그가 음악으로 건네는 따뜻한 악수가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당시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전설적인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쥐장조 작품 번호 32, 곡 번호 5번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같은 시간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지역에 꼭 맞는 일꾼이 누구인지 시민의 눈으로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이번 대담토론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야 할 지방의원들, 하지만 전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요. 이 크고 작은 비위 논란도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윤리위원회 역시 동료 의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이 실제 변화의 약속과 실천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보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이 후보자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 토론 지역은 전주시 차 선거구인데요. 전주시 우하 1동, 우하 2동, 호성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 도시권 내 상업지역 그리고 일부 농촌지역이 혼합된 도농복합지역이고요. 이 동시에 건지산 그리고 동물원, 소리문화의 전당까지 가까이 있어서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생활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총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 민주당에서 2명의 후보 그리고 정의당에서 1명의 후보, 이 총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정의당 기호 5번 오연숙 후보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다른 2명의 민주당 후보는 불참을 통보해 왔고요. 이 사유서 요청에도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오는 5월 23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그럼 오늘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죠. 정의당 오연숙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우하 1동, 우하 2동, 호성동 전주시 의원 후보 오연숙입니다.
5: 네, 그리고 오늘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줄 검증자객, 네. 우리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7: 네, 반갑습니다. 검증자객 문지연입니다.
5: 네, 먼저 오늘 출연한 오연숙 후보, 본인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6: 아, 네, 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주시 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주시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에 한 8년 동안 로컬푸드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먹거리 운동을 해왔고요. 2022년도에 정의당 전북도 비례대표에 당선되어서 4년 동안 전북도 의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비례대표 활동을 하다가 전주시 의원으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5: 네. 자, 자기소개 들어봤고요. 문지연 처장님.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후보들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초청됐습니다만. 네. 민주당 후보들이 불참을 했어요.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의 불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7: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박탈당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다시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분들이 불참을 하는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해봤는데 불참의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대담이나 토론회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말하고 이런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고민조차 혹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들통날까봐 무서운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열었는데 그 자리를 오지 않은 거는 어찌 보면 시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정작 후보자 입장으로서 준비가 안 된 거를 정확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가 정말 표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5: 네, 민주당 후보들의 불참, 가장 아쉬움이 크실 분은 우리 정의당 오연수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오연수 네. 후보, 뭐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6: 아니, 후보들이 나와서 지역에 대한 공약도 발표하고 지역 주민을 향한 약속도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인 것 같은데 불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문재인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전주시 의원으로 활동하기에는 후보의 이력이나 공부가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지점도 있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경선 때까지는 또 지역 주민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권리당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이 민주당 시원 후보를 만날 계기가 그 접촉면이 너무 적은 것을 느끼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5: 저희가 미디어 선거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선거운동 중에서 이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장 효율이 클 것 같은데 미디어 선거를 외면하는 형태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검증의 과정이 좀 전제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좀 이것을 피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토론회에 함께하신 오연숙 후보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왜 정치를 선택했는지,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유 있는 출마, 이번 코너는 우리 문지연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네. 부탁드릴까요?
7: 네. 제가 좀 무섭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세 번의 시의원을 이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당선이 되었고 한 번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가 아닌 선출직으로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역이 차선거구인 우화동 호성동이에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6: 제가 비례대표 활동을 하고 이제 도의원 비례대표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 비례대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도하고 밀착도가 선출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원 비례로 활동을 하는데 더 도의원 비례는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엄청 떨어져 있는 그런 직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생활적으로 밀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선출직에 도전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고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 호성동에 2009년부터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아이들 초등학교도 보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시킬 때까지 호성동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정치를 그냥 말로만 생활정치가 아니라 제 주변에 만나는 주민들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녹여지는 게 녹여져서 시원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7: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민주당 텃밭 지역 구도 속에서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꼭 나서야 되는 이유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지역에 나서야 되는지.
6: 그 의원이 되면 시의원이 되면 주민들이 가장 그 얘기하는 것이 의원이 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민원을 요구해도 와보지도 않고 문자도 받지 않는다. 시의원은 꼭 문제를 주민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들어주고 그분들이 그 안타까운 점을 공감해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대고 그분들의 의견을 공감해 주고 의원이 할 바를 그 제대로 시의 반영, 정책을 좀 반영해주고 그런 지점에서는 예전에 2006년에서 14년까지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평가가 오연수기만큼만 뛰어다니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라 뭐 그런 평가도 있었고 오랫동안 정치를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활동에서 좀 어떻게 그 목마름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진짜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당당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7: 네, 좋습니다.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3번에 그 선출직이 활동을 했었고 시의원으로 그런 활동들 안에서 시의회에서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진보 정당도 있는데 왜 정의당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두 가지를 드려봅니다. 네.
6: 그때도 2006년 때도 그 소수정당 의원이 34명 중에 3명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소수의 역할을 8년 동안도 해왔고 지금 도의회도 40명 중에 3명의 소수정당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서로 같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덮어주고 그냥 봐주고 그런 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언제나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가 이래야 된다는 응원해 주신 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정치는 의원들끼리 그냥 같은 식구들끼리 그냥 봐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비판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뽑아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견제와 감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게 시원인 그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그런 시원들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일당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서로 봐주다가 보니까 이게 역사가 한 40년이 흐르니까 지금은 더 부패하고 지방자치가 더 후퇴하는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안타깝고 그걸 언제나 그 소수의 목소리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그런 원칙이지 않은 지점은 언제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사람도 꼭 의회에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이 왜 정의당이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을 활동을 해왔고 계속 이제 통합진보당이나 뭐 분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정의당까지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의 위성정당으로 인해가지고 그 정당 진보라는 표방하는 진보정당들이 더 망하는 수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진보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누구도 이제 그 장담을 못하고 있는 거고 활동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정의당이라는 것은 원래 목표한 대로 진보적인 목소리와 그리고 이 삶에서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서 생활정치에도 좀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게 정의당을 떠나지 않고 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 자, 문지연 처장의 이유 있는 출마 코너 네, 진행해 봤는데요. 어쨌든 생활정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진보정당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좀 일체관계를 치를 때 오히려 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좀 이런 포부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왜 오연숙이어야 하는가 좀 이걸 설명할 차례인데요.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쟁력이랄까요? 이 차별성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연숙 후보 이야기해 주시죠.
6: 주민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한 거는 시의원의 가장 의무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의정활동 12년 동안 언제나 원칙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실력 있는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당당하게 전주시장을 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5: 네. 지난 의정활동에서 이미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후보라는 점이 차별성이다.
6: 네.
5: 네. 알겠습니다. 바로 공약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대표 공약,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연숙 후보, 꼭 말하고 싶은 나만의 공약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6: 제가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지역구를 둔 후보입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는 호성동과 덕진동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변하면서 호성동과 이제 우아 1동, 우아 2동까지 이렇게 지역구가 묶여 있는데요. 제가 선거를 통해서 진짜 저쪽 아종 호수부터 호성동까지 걷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좀 생태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모텔이나 그런 여관 업소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술집들도 많고 그런 지점들이 주거지역과 이렇게 혼재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아 1동은 지금 천마중길이 조성되어도 우아 1동 주민들은 천마중길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천마중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역이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잘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천마중길을 함께 이용하는 그 머무는 그 천마중길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우아 이동 같은 경우에도 길게 동네가 길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이렇게 좀 분절된 느낌이 있어서 그 우아 이동의 자산인 호동골 지방 정원과 아중 호수까지 관광객 벨트를 좀 만들고 머무는 우아 이동을 만들겠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영 주차장의 문제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서 공영 주차장 확보는 확보를 통해서 우아 이동을 머물기 좋은 우아 이동을 만들고요. 호성동 같은 경우에는 숲세권 호성동이라고 제가 명칭을 주거든요.
5: 네.
6: 그래서 지금 거기 건지산 옆에 초고층 39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후보고요. 그 호성동은 전주 생태동물원 확장과 그리고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그쪽으로 공영 주차장을 통해서 전주 동물원과 그 건지산을 생태 관광할 수 있는 있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호성동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건지성과 덕진공원 그리고 전통이 살아있는 뭐 소리문화의 전당 어린이 생태체험관 덕진공원까지 이르는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좀 추진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5: 네. 대표 공약 하나만 여쭤봤는데 다섯 개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전체적인 좀 흐름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일단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데 그것을 생태관광 중심, 네. 생태관광과 연결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문지연 처장님 좀 이 공약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7: 우선은 많은 경험과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눈높이에 맞춰진 의제라고 좀 바라봐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거시기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지역 시민들은 진보정당이 한다고 하면 공약은 다 만족한다. 다 저도 좋다. 가능성이.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능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0: 지정이 넓어가지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데 지금 이제 100제곱미터로 완화돼서 충분히 이를테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성동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가 우선 막아야 된다. 들어오지 않아야만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초고층 아파트가 맞지 않다고 그걸 막아내는 게첫 번째 순서인 것 같고요. 아중천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인가 사람과 그 두꺼비가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나 지금 차를 막고 그건 좀
1: 네, 맞아요.
0: 일시방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견들을 더 모아서 그렇게 좀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참여하고 해서 좀 현명한 방법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자, 이렇게 공약 검증의 시간을 좀 마무리해보고요. 이번에는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지원 처장님, 오연숙 후보에게 따라붙는 부담과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뭐지, 한 줄로 누가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오연숙 의원 일참 잘해. 근데 정의당이어서, 점점점, 이런 얘기도, 물론 좀 이야기를 해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의원님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좀 앞장서 있던 베테랑 정치인이었고, 노동 문제에서도 좀 일선에서 앞에서 좀 싸웠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정당에서 마주한 현실적 한계 부담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아 좋은 정책 많은데 현실 가능해?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저는 이제 계속 비판만 하는 비판자의 입장을 넘어선 매력적인 좀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제들도 조금은 제안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2: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오연숙 후보 답변하신다면요.
0: 지금까지 들어왔던 비판 좀 이렇게 조금
2: 지적, 네.
0: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의 지점이었고요. 지역에 돌아가 보면 지역 의원은 일 잘하는 사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 줄 사람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냥 정의당 오연숙보다는 오연숙이 정의당이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주변에 저와 함께 생활해왔던 주민들이 정의당보다는 오연숙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래, 오연숙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었어가 나오니까 저는 그거 좀 극복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2: 네.
0: 그렇습니다.
2: 풀뿌리 정치, 생활 정치에서는 정당보다는 사람이다.
0: 네.
2: 네.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3: 작년 5월에 황당하게 건지산 덕진공원에 39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아파트가 아닌 생태공원, 동물원 확장,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볼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바람입니다.
4: 네, 제가 사랑하는 공간인 처음 마중길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역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요. 우아일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밥 먹고 나서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놀이를 하는 공간인데 정말 여기가 그런 공간일까 싶을 정도로 상권이 너무 죽어 있고요. 또 아이들과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사소한 무슨 프리마켓이라든가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캐리어를 끌고 오는 외국인 또 다른 타 지역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관광객들이 정말 안타깝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를 봤을 때 아, 이곳에서 정말 차 한잔 마시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던가 또 전주만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특색 또 음식 먹거리도 많은데 그게 저희 청마주길 주변에 없다는 게 너무 주민으로서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밤에도 또 많이 산책을 가는데 정말 어둡다? 한마디로 밝지 않다? 타 도시의 역세를 내리며 굉장히

0: 환해서 밤인가 낮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데 저희 천마중길 역세권 주변은 일단 어둡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거 좀 밝았으면 좋겠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전주 시민이 누구나 사랑하는 천마중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호상동 주민들이 이제 건지산하고 덕진공원 일대 개발 방향을 두고 이 생태공원 보존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휴식 공간 확대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아일동 주민들은 천마중길 이게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좀 다른 자원들과 연계도 좀 부족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현수 후보께서는 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네 답변해 주신다면요.
2: 우성동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같이 주민들과 함께 그 호성동은 뭐 전주 동물원 확장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더 모아서 좀 호성동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저도 이제 천무중길에 와서 이렇게 보면 토요일 날 공연을 있거나 그렇게 또 좀 상권이 좀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설 공연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아 일동에 그 묶여져 있는 주민들의 그런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그리고 학교 뭐 유치원 그런 행사들을 천마중길을 활용해서 좀 행사를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천마중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지속 가능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명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네. 좀 개선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저희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여기에 소재에 있어서요. 네. 이렇게 가끔 보는데 정말 어둡기도 하고 네네. 이게 훌륭한 관광 자원인데 중요한 건 콘텐츠가 좀 없지 않나.
2: 맞아요. 네,
1: 이런 네. 것들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왔던 학부모 미디어 단체에서 보내온 질문인데요. 이 질문 내용 문지원 처장님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저희가 이제 앞에 호성중학교가 있는데 등하교길이 위험하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학생들 목소리였는데요. 벌써 지금 3년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2: 아이들이 호성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한 그 좁은 골목을 따라서 걸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신 부모들은 대안을 찾은 게 그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그 좁은 골목을 따라 동네를 지나서 학교에 가게 되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게 되면 철길 위에 그냥 동네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좁은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좁은 그런 그 철길 위에 그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넘어서면 그 다리에서 그 동네까지 들어가는 완전 경사진 좁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기에는 좀 난망하고 그 경사로에 대해서는, 눈이 올 때 그 눈이 그 얼지 않는 그런 그 열선이라도 깔아서 그런 기본적인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니고 조금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을부터 찾아서 좀 그 부분에는 좀 신경 써서 좀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1: 네.
3: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 현안 중에 학생들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등하교길 문제 상당히 많은데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자님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제 나갈 계획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 학교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부분이나 뭐 30도 뭐 속도를 줄이게 한다든지 많이 뭐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강제하는 부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위험, 이 안전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토론회라고 하는 과정이 단순히 후보 간 경쟁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 의견을 좀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척 아쉬운데 만약 우리 오연숙 후보,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다면 또 이건 좀 질문하고 싶었다. 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신다면.
2: 그냥 가장 그 우리 동네에 지금 호성동에 가장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초고층 39층 건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각 후보들을 초대를 했는데 왜 응하지 않았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인 온혜정 의원께는 24년부터 이 초고층 민간특례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왜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는지를 지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추진하는 쪽에 의사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가 만나보면 더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1: 네,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뭐냐?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우리 문지연 처장님도 좀 질문하실 거나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3: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 초고층 아파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아 이러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하거나 혹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듣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니 저는 제가 볼 때 주민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계속 요즘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2: 저는 또 한 가지 네. 묻고 싶은 게 그 지금 재산 공개 뭐 기본 정보가 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차선거구 후보들을 했더니 그 체납 이력이 있어요. 5년 동안 체납 이력이 있는데 우리 그 1번에 가 신동희 후보는 511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가 이제 2026년에 1월 달에 납부하고 25년대 납부했는데 세금을 지키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역할을 하는 의원이 이렇게 체납 이력이 있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네. 이 의무마저 지키지 않는 이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혜정 후보도 13만 원이 체납 이력이 있어서 시의원의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이런 행태의 납세 의무를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는 공의로서 부적절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회 전주시 차선거구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오연숙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잠깐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순간의 선택 속에서 후보자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밸런스 게임. 오연숙 후보 밸런스 게임 해보셨어요?
2: 저는 센스가 네. 없어가지고.
1: 네. 제가 드리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반드시 네. 하나만 선택하셔야 네. 되고요.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 앞 대기업 유명 쇼핑몰 유치로 인기와 표심 단번에 잡기. 아니다. 전주역 주변 소상공인 중심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으로 상생형 상권 육성하기. 어느 쪽입니까? 네. 상생형 상권 육성하기? 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대기업 유명 쇼핑몰 유치는 절대 반대다?
2: 네. 아니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이건 좀 변함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주민들 표 얻으시려면 그래도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닌데요.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죠. 당선 확실한 민주당 전주시 1-가 후보. 아니다. 당선 불확실한 정의당 후보. 하나, 둘, 셋.
2: 제 마음은 1번 가이고 싶습니다.
1: 아, 전주시 1-가.
2: 네, 가이고 네. 싶은데 네. 아, 1을 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아야 되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1: 현실은 정의당 후보다.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2: 아니요. 마음에는 안 든 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조상땅 만평. 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 네. 민간 개발에 맡겨서 나의 경제적 이득 창출하기. 네. 예견했던 답변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명을 하신다면?
2: 네. 청년들이 머물려면 어쨌든 주거가 있어야만, 주거가 안정되어야만 청년들이 머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청년들 임대주택도 좋지만 저는 부지가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밸런스 게임 좀 진행해 봤는데 오연수 후보 좀 어떠셨어요?
2: 그러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이나 가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뻔한 답 위주로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검증자객 문지연 사무처장님. 네. 좀 오늘 어떠셨어요?
3: 우선은 오현숙 후보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그 우리가 모르는 민주당 그 각각의 후보님들의 그런 특징들도 좀 엿볼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했어요. 함께 나왔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쯤에 말을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 벌목하고 나서요. 전주천에 버드나무 벌목하고 나서 이제 시의회에 그 버드나무 더 이상 벌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집행부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벌목이 있을 때 전주시 의원조차도 그거를 강력하게 비판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구조는 지금 현재 전주시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고요. 전주시 의회의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 9기에는 정말 강력하게 좀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후보자님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2: 뭐 전북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명예도민증 수여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음에도 서로 그냥 민주당이라는 눈치를 보고 그 도지사하고 같은 당일에서 그냥 뭐 찬성의 표결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냥 사석에 있을 때는 당신 말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찬성을 찍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와서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을 제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해서 이번 선거에는 주민들께서 좀 확실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좀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연숙 후보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왜 시민들이 오연숙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 의원으로 재선 전주시의원과 전북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민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1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입니다. 할 말하는 의원, 할 일하는 의원, 검증된 실력,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주민을 대변하겠습니다. 우아 일동은 전주역 관문과 연계한 천마중길 활성화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우아 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 호수까지 연계한 관광벨트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여 머물 수 있는 우아 이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이고 건지산과 덕진공원 권역을 묶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전주 생태동물원 확장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생태공원과 호성동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호 5번 오연숙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의당 오연숙 후보 그리고 검증자객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6.3 지방선거 시민의 한 표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차선거구 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